유명한 첼로 교수님이시자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백인의 첼로를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가 100명이 한꺼번에 성악으로 따지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첼로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주에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100명이 냈을 때 정말 관객에서 그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고 제가 연습 과정에서 매번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가를 해보자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100명의 아주 웅장한 거가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오는 전율은 지금도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듣기 편한 음 역대는 이제 그러니까 고음도 아니고 아주 저음도 아닌 우리가 중저음을 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중간 음 역대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내는 것보다는 어느 음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딱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첼로를 닮아간다는 거는 대부분 악기와 사람이 닮아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음악가들에게 연주라는 거는 작품을 재해석하는 분야인데 저희가 바흐나 베토벤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200년 전, 25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저 클래식 음악계는 항상 옛날 것을 왜 저렇게 그리고 그거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 연주라고 또 연주를 하는데 왜 저게 계속 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의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제 10대와 40대가 틀리고 하듯이 이게 해석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길 줄 아신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더 좋아하시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이제 그 작품을 단지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간다고 저는 상상을 해요. 제가 두 개의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출간을 한 명상이라는 음반은 제가 재능기부로 냈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덕원 수도원이라고 북한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잠시 외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거기에 계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고 파이프 오르간이 워낙 이 음량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첼로가 딱 얹어서 연주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서 다 둘 다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오르간과 첼로의 음색의 조화가 너무 멋지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바흐 스윗을 음반을 내는 거는 첼리스트 모두에게 약간 염원 아니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총 6개의 바흐 스윗이 있는데 그중에 3, 4번을 한 거는 가장 약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어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1, 2, 5, 6번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콜로라도 메사 대학에 간 거는 2000

2014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초청받아서 연주도 하고 마스터클래스도 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과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저는 좀 진심으로 정말 악기를 대할 때 좀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주를 해서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연주인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을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찾아가서 듣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화는 잘 안 통하지만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이 울 수도 있는 거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 음악으로 안 통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현의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쟁하시는 박필구 씨께서 약간 베이스적인 반주를 계속 깔아주고 있거든요. 현현 선서는 내가 할 거야. 이제 너 해. 이게 토스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합이 정말 중요한 곡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자고 깬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무 꿈도 안 꾸고 정말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해가 예쁘게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첨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석쯤이었지 싶어요.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국악방송을 들었는데 추석이다 보니 전래동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꺼바 두꺼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두꺼바 두꺼바 음계 좋다 도파파파파 하며 혼자 이러다가 연습실에 가서 우리 무슨 곡 할래 무슨 곡 할래 이러다가 제가 그냥 그 선율을 막 뜯었는데 어 그거 괜찮다 그걸로 제가 막 뭘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다가 섬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머릿속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뭘 하나 띠 꺼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캐치를 해주는 거죠. 뭐 검은고 연주자가 뭘 갖고 왔을 때도 그걸 다 캐치해서 어 이 곡 좋아 이거 하나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저희 트리거의 곡들이 전부 다.

저희도 그 섬광의 뜻대로 일단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섬광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 장단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음악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장단화가 크고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한 곡이라고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아 저게 한국이 가지고 노는 장단이구나 그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빨라지네. 이제 가네. 어딜 가고 있네. 좀 올라오는 느낌? 그거를 많이 담으셨던지 끝나고 나서 섬광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Bydgoszcz, Poland's premier music city, is a place where a diverse musical spectrum, from classical to jazz and hip-hop, flows effortlessly. As the buildings of traditional industries were transformed into performance venues, music became the city's identity and the backbone of the local economy.
1: 안녕하세요. 쇼팽의 나라 폴란드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바로 비드고슈츠의 오페라 노바라는 극장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다양한 공연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0: Common Go player 최현정, who is also active as a YouTuber, was completely absorbed in the fun of filming as soon as she arrived in Bydgoszcz.
1: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강 하나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비드고슈츠에 있는 그르다 강이라고 합니다. 이 그르다 강을 건너다 보면은 강을 쭉 건너는 부분에 강을 건너는 남자라는 엄청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2: 거문고도 그렇지만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반 분들에게는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담아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0: Now that they're here, they can understand a little better how music should connect with the public and how ancient traditions can become a cultural asset. The scenery of Bydgoszcz quietly speaks to them.
1: 폴란드가 워낙 전통 그 나라의 민속 음악, 전통 음악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거문고도 사실은 국악기들 중에서 제일 전통성이 강한 악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 나왔던 그 예전 악기 그대로의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달라진 점이 없이 그 옛것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악기거든요. 그런 것만큼 사실 거문고가 제일 전통을 가장 유지하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사실 폴란드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국악기로 전통 음악을 발전시킨 곡들을 들려드리면은 아 한국의 전통은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In Poland, they plan to perform once in each of the two cities designated as cities of music, Bydgoszcz and Katowice.

노는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저희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면의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것들도 받아들임으로써 저희의 가치관과 내면이 형성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곡이에요.

논이라는 곡에서는 검은고가 다른 현악기랑 좀 다르게 개방현이 많이 활용이 된 곡이에요. 개방현은 따로 음정을 짚어내지 않고 개방이 열려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 음을 그대로 조율을 이미 해놓은 음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을 들어보시면은 거문고가 되게 화려하게 음색을 되게 튀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개방현들을 활용한 곡입니다. 거문고에도 특징인 술대를 사용을 하는데 술대에서 대점을 치는 타악성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곡에서는 거문고가 좀 타악적인 부분을 많이 작용합니다.

일단은 국악기라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그 나라 분들이 보기 쉽지 않았던 악기들로 다양한 음색들을 보여줬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거문고라는 악기는 비슷한 악기도 없을 정도로 너무 처음 보는 신기한 악기다. 그래서 거문고를 하는 연주자로서 되게 기뻤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0: The one-hour performance has come to an end. Yet the applause simply won't stop.
1: 저희가 공연이 끝났는데도 관객분들이 아무런 미동도 없으시니까 저희끼리 어떡하지 하다가 인사도 드렸는데도 끝이 나지 않아서 저희끼리 급하게 저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집중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공연을 한 곡을 더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This is the day Trigger returns to the Tegu stage after touring the world. Just like Trigger a year ago, new Jump Up participants have been selected to begin their journey of growth as traditional musicians.
1: 2회 대회가 또 더 연결돼서 3회, 4회, 5회 또 앞으로 많은 어떤 성장을 해서 더욱더 많은 젊은 국악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인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0: The Jump Up Project expands the stage for Tegu's traditional musicians. Trigger's new challenge, proving the growth of the past year, has begun.

0: 저희가 이제 처음 작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반복적인 패턴이 많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듣기에 좀 지루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거치면서 강점적인 부분을 살리고 최대한 음악을 어떻게 좀 더 사람들에게 흡입력 있게 들려줄 수 있을까.
1: 연출적인 부분들과 그런 무대적인 부분들까지 음악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일단 매일매일 행복해요. 계속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3: The language of the strings crossing boundaries begins another movement of growth. Toward a wider world, the three strings begin to dance.

0: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찬란한 일상은
1: We will pay tribute with a moment of silence for the fallen heroes and patriotic forebears. And it is our duty to remember on their sacrifice.
0: 순국 선열과 호국
1: And now,
0: 영령
1: moment of
0: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 대한
1: who devoted themselves
0: 일동
1: moment of silence

0: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은 두 분이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1: And the president will first pay his tribute and come back.

0: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1: for the patriotic forebears and the fallen heroes.
0: 바로
1: at ease.
0: 일동 묵념.
1: Everyone, moment of silence.

0: 바로
1: 다리스
0: 이상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1: We will now end our offering.

0: 이상으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1: And the citizens who joined us.
0: 대통령 내외분께서 추념식장에 떠나시겠습니다.
1: And the first lady will now leave the venue.
0: 자리에서 잠시만
1: Everyone
0: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Everyone are asked to stay at their seating.
2: 지금 observers pay tribute to the fallen soldiers, patriots, and national heroes whose sacrifice helped shape and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his special broadcast. Coming up at noon is Weekly News Highlights.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3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1집 수록곡인 Get Away From Me라는 곡이랑 눈치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곡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출연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에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베이스 치는 박서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코러스, 뭐 피아노, 기타 등등 엔지니어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나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드럼 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민기는 마이크가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는 우리 기타리스트 이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보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유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집 수록곡인 고상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고상이라는 곡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으셨고요. 특히 저기요라는 곡은 이제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와부와부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딱 둘러 계시니까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잘 들어주세요. 와부와부입니다.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1600년간 이어진 고유한복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그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입니다.
1: 저는 오늘 오프 이션
2: 와이엇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1: 바로 성수입니다.
2: 성수입니다.
1: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2: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2: 브랜드들이. 그쵸?
1: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2: 특히 효진이 형.
1: 그쵸?
2: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1: 그쵸?
2: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1: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2: 맞아요.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1: 그래서
2: 라고 했죠. 예. 네.

0: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 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0: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0: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1: 아,
0: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네,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뭐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남자친구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얘네가 좀 드시는데요?
2: 저는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그럼
0: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응 갑니다. 반응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드나시 하더라고요.
0: 태양 방법
2: 지금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네.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여태까지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부끄러워가지고.
0: 보세요. 오! 진짜? 이거 뭐야?
2: 노연출.
0: 아, 진짜로?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퍼스트 리얼 상황?
0: 아, 그렇죠.
2: 성동이에요?
0: 저도. 네.
1: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이게 약하네요.
3: 되게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네.
1: 그거 이미 예, 했거든요 리더.
0: 그래요.
1: 죄송합니다.
2: 예. 제가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촌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진짜 뭐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오네노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2: 땡겨요.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아 동생 계정. 아
3: 여.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한 모습만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요.
1: 또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2: 구독
0: 인증?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맨즈 뷰티니까.

0: 있습니다.
1: 어, 아, 사실 저희 멀리서부터 봤는데 네. 왠지 배칩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0: 아, 네. 좋아요.
2: 좋으셔.
1: 그러니까요.
2: 너무 좋아.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0: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2: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0: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2: 생얼 아니에요?
0: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2: 아 선크림도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0: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0: 비비. 아, 비비.
2: 비비. 예.
0: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0: 오브제. 아 이제 오브제 아, 쓰고 있습니다.
2: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네.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1: 물세안 안 좋다고.
2: 아니 안 좋은 건 아는데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2: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0: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오, 있어요?
2: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0: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2: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0: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2: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부겠죠?
0: 네.
1: 네. 또 합시다. 네,
2: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2: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2: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3: 아,
2: 아,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 거예요.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3: 여기가 직장.
2: 아,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네. 맨즈 뷰티인데요.
2: 네. 이제 맨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3: 네.
2: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3: 그 립 관련된 거.
2: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3: 브레이라고.
1: 브레이.
3: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BT겠죠?
3: 네, KBT.
1: 오, 브레이. 오.
3: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3: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2: 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1: 좋네요.
2: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맨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3: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3: 네. 간단하게 제품.
2: 이쁘다. 네.
3: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3: 네. 제가 좀 뽀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3: 네.
2: 내추럴함.
3: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2: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3: 네,
2: 별점이나
3: 순위나
2: 이런 걸로?
3: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그러니까 결국에 맨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3: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2: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수하면 팝업인데.
2: 뭐야 이
1: K 뷰티가 써 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2: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거 같아요.
2: 아우 좋습니다. 오.
1: 우와! 향이 너무 좋아.
2: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BT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2: 그러니까.
1: 색감도.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

0: 질 완전히 살렸습니다.
1: 아, 어, 이거 뭐야?
0: 한국 그 향수인가봐요.
2: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르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오, 7시간이면
1: 7시간이요?
2: 화창도량을
0: 좀. 되게 워리어 향수랑 잘 어울리네요.
2: 감사합니다.
0: 네.
1: 어? 좀 좋아요.
0: 한번 맡아보세요.
3: 너무 좋죠.
1: 낙이냐고.
0: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0: 우와. 펫 이너 뷰티도 있습니다.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야.
1: 그러니까.
0: 스콕.
4: 회사 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이미지 잡아주고 마음껏 푸시고 10초 후에 이외인 거 다 드릴 겁니다.
0: 아, 진짜요?
1: 오케이.
4: 준비되셨나요?
1: 네, 좋습니다.
4: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아, 잠시만요. 아직,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4: 4, 3, 2, 1.
1: 이게 뭐야?
4: 거기까지.
1: 좋습니다.
4: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 팁.
1: 예?
4: 이것도 패디 팁.
1: 이게 뭔 일이래?
0: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빠져나오네. 뭔가 있었는데.
1: 이 시스템이. No. 오.
0: 할 말이 없네요.
1: 네,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4: 그럼요.
1: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1: 나 저 같은 경우에는
0: 야, 괜찮다.
1: 나쁘지 않다.
0: 또 와이어스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1: 네, 송아지 눈.
0: 잘 어울리겠네.
1: 예.
0: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1: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손수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0: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1: Let's go!
0: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1: 와우.
0: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1: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0: 맞아요.
1: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봤습니다.
0: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얼하게. 자,
0: 첫 번째 리뷰템.
1: 짜잔.
0: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산 플러스.
1: 와우.
0: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1: 맞죠.
0: 뭐였어요?
1: 남자는
0: 그쵸?
1: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0: 이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0: 그렇죠.
1: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0: 그렇죠.
1: 뭔 말이에요?
0: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제에는
1: 네.
0: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1: 네.
0: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1: 오.
0: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1: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0: 맞아요.
1: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0: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1: 아, 그럼요.
0: 자, 개봉해주세요.
1: 네, 이 정도 발라도 될까요?
0: 네, 그만.
1: 아, 그만.
0: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1: 오, 완전 물인데.
0: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 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1: 아, 미안해요.
0: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1: 네.
0: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1: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0: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 아, 그럼요.
0: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1: 그 테스트?
0: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1: 아.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0: 사이언스.

0: 완전.
1: 예.
0: 짜라.
1: 짜라란. 사이언스.
0: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1: 오,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0: 요, 요. 괜히 못 붙을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1: 네.
0: 자 뿌릴게요. 여기다.
1: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0: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1: 리얼 투
0: 쓰리.
1: 오 아니 이렇게 붙지 않아.
0: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1: 과학 테스트 끝. 우린
0: 깔끔했어.
1: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네요. 저 만족스럽습니다.
1: 제가 원래 선글라스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0: 맞아요,
1: 제품이지
0: 맞아요.
1: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0: 네.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다음은 이제
1: 네
0: 색조로 가봅시다.
1: 아우
0: 짜란
1: 짜란.
0: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1: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0: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1: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0: 꾸안꾸.
1: 게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탈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0: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0: 자신감이 넘칩니다.
1: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쵸.
0: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1: 네.
0: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1: 네.
0: 오, 저 이렇게 펌프형입니다.
1: 네.
0: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 리뷰를 위해서
0: 아 뭘 더 합니까?
1: 저
0: 야 오 오
1: 오
0: 괜찮다.
1: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0: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1: 네.
0: 제가 느꼈을 때는
1: 네.
0: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1: 맞아요
0: 발립니다. 실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1: 아
0: 어,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1: 네.
0: 근데 자연스럽게
1: 네.
0: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1: 스며들었어요.
0: 진짜 통보정이 살짝
1: 네.
0: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양 네. 조절을 못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1: 맞아요.
0: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1: 네.
0: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0: 해요?
1: 어.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0: 그러니까. 자.
1: 볼게요.
0: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와. 완벽.
0: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1: 아,
0: 눌러봐야 돼. 그래도.
1: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0: 됐어. 이렇게 하죠. 자 하나.
1: 할게요. 하나 둘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0: 야
1: 리얼 리뷰.
0: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맞아요.
0: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1: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1: 어,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0: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네. 아리랑 카드.
1: 네.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0: 어.
1: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0: 괜찮은데?
1: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1: 네.
0: 그럼 뭡니까?
1: 입줄?
0: 입줄이 뭐야?
1: 입줄?
0: 색조 한 스푼 가야죠.
1: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1: 아, 맞아요.
0: 바로 브레잇 신 글로우 틴트.
1: 네. 이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1: 네.
0: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1: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요. 24시간이
0: 그쵸.
1: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1: 형 입술로 해요?
0: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제 입술로?
0: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어, 뭐 볼펜 같이 생겼어.
1: 우와, 근데 디자인 이쁘다.
0: 오.
1: 와요.
0: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1: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0: 무향입니다.
1: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0: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1: 네. 오.
0: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말해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1: 근데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0: 와, 어,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1: 어,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0: 안 지워졌어요.
1: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0: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0: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네.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요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네. 나다가 네.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네.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1: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0: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네.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1: 맞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네.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1: 없어요.
0: 어, 맛 없어요.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1: 네. 맛 있으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0: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1: 어디겠냐?
0: 주머니 가져왔다. 아, 너가 아, 절.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절도했잖아, 너가.
1: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0: 자, 각자 원팩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1: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0: 아, 그러세요.
1: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0: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닉! 오?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1: 왜죠?
0: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네.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1: 맞습니다.
0: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자, 가겠습니다.
1: 네.
0: 이제 착착착이야.
1: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0: 아,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걸 하는 거지.
1: 맞지요.
0: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1: 뭔데요?
0: 말해줄 수 없죠. 멋있는데?
1: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0: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바르는데?
2: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0: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준전아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나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오브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일단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한 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딱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0: 오!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 야! 원래 있었던 것 같잖아. 작품이잖아.
1: 잘 나가.
2: 그걸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바래, 뭐야? 병원이 이런 거?
2: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2: 맞아.
0: 이런 거 왜, 재미도 엄청 그런다.
3: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2: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2: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민감 피부 1등선. 오. 그리고 내 사진. 오.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2: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2: 예.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 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가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1: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3: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4: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5: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6: K-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2: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7: 지역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2: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 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8: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2: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9: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0: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1: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0: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1: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2: 일하러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2: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0: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1: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8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5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3: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1: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4: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3: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1: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 billion dollars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5: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1: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4: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i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i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6: Thank you so much.
7: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8: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eacemaker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to reach agreements that do not negatively impa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Korea-U.S. Defense Alliance, Seoul pledged increased amount in cost sharing and pushe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thin the Yi administration's term.
0: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1: Time and again, efforts to deploy Korean-made nuclear-powered submarines came up short due to opposition from the U.S. But the Yi administration delivered results again and also paved the way to gain approval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purposes.
5: 안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시작됩니다.
1: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2: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1: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3: 시골 또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4: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5: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6: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7: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 있는 4년의 어떤 노동 정책과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8: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5: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1: 여기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0: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1: 40분
0: 40분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이야, 저런데 너무 멋지다. 너무 많다.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바 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 앉아서 잠깐 잠깐 그렸던 것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각의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라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총각 10번 버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10시 50분 이거를 듣지.

0: Rudy.
1: 기억이 남았던 곳은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게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액션.
1: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2: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1: 얼마 만에 오시죠?
2: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2: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2: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2: 어 너무 좋네요.
1: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2: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2: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1: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2: 네.
1: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2: 이 극장에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 그래서 59년이요?
2: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드릴게요.
1: 아, 퀴즈요?
2: 예,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2: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2: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조르주 멜리어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0: 그렇죠.
1: 있나요?
0: 그렇죠. 예. 아...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 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앤드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이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네.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 그건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부하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은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쵸, 거고 그쵸.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아, 체험해보고 근데,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그렇고
0: 왜때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운.
0: 이거네요.
1: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0: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1: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0: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1: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재밌어.
0: 이렇게 느낌 이상해. 오,
1: 손에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0: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있어.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막사발 2 나왔어요.
0: 막사발이네요, 저도.
1: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0: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1: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0: 예쁘게 태어나라. 미안하다, 흑아. 미안하다.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쵸.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네.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사장님 만나서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네. 친구 같았다.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바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임을 쓴 지 오래돼서 네. 네, 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2: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네.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때 당시에 Made in Heaven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0: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1: 그래피티 아티스트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스카이차나
0: 아. 네.
1: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비계를
0: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1: 네. 사람이 타서 하는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0: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아.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2: 네.
1: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1: 30살 초반이네요.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1: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개인전.
1: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0: 아, 갤러리 안에서?
1: 네네네.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네.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1: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네.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1: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0: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1: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네.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네.
0: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1: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내 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1: 해외에서 보면은 한 건물이 전체 다 그래피티로 네.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0: 네. 63 네. 빌딩 전체를 그냥 막.
1: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0: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네.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아. 네.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2: 재밌어,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0: 재밌었겠다.
1: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0: What kind of vacation do you dream of? A quiet respite in a secret hideout deep in the mountains?
1: 재미도 있고 좀 생각해야 되니까
2: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는지 이 숲은 그런 걸 제공하는 것 같아요.
0: Making memories by the sea is also a good idea.
3: 왜? 이거 손으로 빼는 거야? 놓쳤어!
4: 놓치기만 해봐, 저.
0: There is so much to see and try, and sometimes it's even more exotic than abroad.
4: 우리 신혼여행도 안 갔잖아. 여기 신혼여행은 그런 기분이야, 지금.
5: 행복합시다!
0: Mountains or seaside? Which one would you choose? Tan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s a top summer destination, thanks to numerous big and small beaches stretching along the long coastline. Mungsanpo Beach is one of the most scenic among them. This is where we met a couple that lives in this area and knows how to make the best of it.
3: 어디 가는 길이세요?
6: 저기 잡으세요.
3: 저기.
6: 네. 여기 멍산포에 제일 많이 나오는 쪽에.
0: Each of the spouses takes a spot in the marsh and begins doing something busily.
3: 뭐가 있어요?
4: 그러면 타원형의 구멍이 나타나거든요. 맛조개가 숨어 있는 구멍이에요.
0: She sprinkles some salt on the hole. Just then, a razor clam shows up.
4: 그래서 안 잡고 넣었어. 그렇죠? 이렇게. 오, 생각보다 큰데요? 작지 않아. 이 아랫부분까지 다 나와야 해. 맛조개는 같이 잡으면 싸워. 영역이라.
0: The couple says catching razor clams is the biggest joy to them. It makes them feel as if the entire marsh belongs to them only. But aren't they too quiet?
3: 조용히 그냥 편히 마시네요.
4: 예, 우리 말 안 해요, 그냥.
3: 왜요?
7: 서로 말하면 그건 연애지, 기계자 부른 게 아니에요.
0: There is a reason they love razor clam so much.
3: 선생님, 이 맛조개는 왜 잡으시는 거예요?
7: 서울살이 하면서

0: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이 딱 하고 있으면 싹 없어져요. 그거에 반해서 1년이면 30, 40번 왔어요. 진짜로 미쳐갖고.
1: Because of the husband, who wanted to come to this beach frequently, the couple eventually moved to this area, even though they didn't know anyone here.
2: 사장님!
3: 어? 장수 씨!
2: 아니, 문이 잠겨 있어서!
3: 잘 찾아봤네요.
4: 우리 장수 씨 부부인데요. 아, 저의 절친이기도 하고 약간은 스승이기도 하고.
2: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여기 분들이 차는 있어. 문이 잠겼어. 그럼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4: 맞아.
2: 아이고, 몇 개를 잡아야지 오늘 맛쪽에 버터구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4: 오늘 한 100마리 잡아야 돼요.
5: 야. 어, 저기 삐져 나왔어요.
6: 안 나와, 안 나와.
4: 어디 났어요?
5: 미쳐버렸어요.
2: 지금.
4: 와. 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1: With two more people giving a helping hand, the bucket is already full of clams. It's time to go home. But they have no regrets, because they can catch more tomorrow. A pine forest by the beach. This is where the couple's house is located. It's right here. It looks very unusual.
4: 어서 오세요.
3: 엄청 특이한데요?
7: 좀 동남아 풍으로 꾸며봤어요.
1: After moving to the countryside, the couple had financial troubles. But thanks to the wife's idea,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em.
4: 저는 망해라, 망하면 서울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허락을 했지요. 근데 안 망하더라고요.
7: 열심히 했어요.
4: 저희 집 메인이에요. 공용으로 쓰는 주방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같이 즐기세요.
1: This space resembles a tropical resort. They demolished old sinks and covered the roof with palm leaves. Now this place looks completely different. It's almost like being overseas. And food is essential for a good holiday.
4: 맛쪽에 버터구이.
1: Razor clams taste best when grilled in butter on an iron griddle.
4: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깜짝 놀라게 맛있어요.
6: 간은 따로 안 해요?
4: 간 하지 않아요. 딱 맞아요, 그냥.
1: Chewy razor clams taste delicious enough when grilled in butter without any other seasoning.
7: 삼겹살 구울 때 기름 떨어지니까 대부분이 다 끄실려서 먹잖아요. 고기가 틀려요.
1: 설거지. The moment Hongwoo places pork belly on the grill, it produces a mouth-watering sizzling sound. Not much is needed for a good respite. Just spending time with precious people in a place you like is relaxing enough.
7: 오, 긴 막걸리.
2: 좋은 선물 고마워.
7: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1: The first food they try is razor clams, which they caught firsthand. How do they taste?
6: 아무도 못 먹게 하고 싶어요. 나 혼자 다 먹고 싶어.
2: 항상 김이.
1: After being treated to good food, the guests cook something to express gratitude for inviting them.
4: 너무 과해.
2: 좀
4: 너무 과해.
2: 약하게 했다. 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
1: It's an unusual dish. Instant noodles wrapped in dried seaweed. What does this combination taste like?
4: 진짜 맛있어요. 김 향이 입을 다 감싸요. 완전 감싸고

0: 라면보다 이게 더 맛있어.
1: 이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2: 야, 이거 괜찮은데? 아니, 끓일 때보다 훨씬 나.
3: They have found happiness in what they love most.
1: 새롭게 시작하는 삶인 것 같아요. 불안 쪽과.
0: 제 2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래서 약간 도전하는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는 한번 살아보지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0: 나름 행복합니다.
3: You don't need to travel far to find happiness. And some people found their happiness in the mountains. Wanjugun in Jeollabuk-do province is home to a forest of tall cypress trees. Shin Han-gyeol chose this place to spend his summer vacation.
4: 어디 가는
5: 길 따라 쭉 가면 이제 아버지 집이 나와요.
4: 여기 산인데요?
5: 네, 산 안에 저도 처음 보고 되게 많이 놀랐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고.
3: At the end of the path, a picturesque house comes into view. Is his father at home?
6: 아.
3: Father and son greet each other with a warm embrace.
6: 항상 인사할 때
3: This nice and neat house was designed and built personally by Hangyeol's father, Shin Sang-uk. It's small, but it has everything you need. When the door in the ceiling opens, a ladder leading to the loft appears.
6: 이 집을 지을 때 이 산의 주인이 저에게 특별하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붕의 각도였어요.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의 각도가 커야 되기도 했지만 예쁜 거예요. 지붕의 각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락이 나오게 됐어요.
3: Sang-uk wanted to build a house that would harmonize perfectly with the surrounding woods. But why did he decide to build a pretty house in the middle of the woods?
6: 숲속에도 해방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들끼리 이런 식으로 숲이라는 공간 안에 온전히 나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7: 소파에 누워 있다가
6: 이제
7: 밖에서
1: 네. 한번 갈까요?
7: 네.
6: 아, 두 분 오셨어요?
1: 네.
3: This terrace is Hangyeol's favorite spot in the house.
7: 아버지랑 고기를 여기서 먹기도 밥을 먹기도 하고 소리를 그냥 들으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노래를 듣기도 하고 다들 지나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3: Just sitting down here is a healing experience.
4: 사방이 진짜 푸르네요. 초록초록.
6: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혼자 있는 조건에서 가장 성숙될 수 있는 생각들인데 이 숲은 그런 걸 제공하는 것 같아요.
3: Father and son take a stroll together in the lush summer fores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orests give us a chance to escape from the mundane and focus solely on ourselves.
6: 한결이는 뭘 말해?
7: 내가 어떻게 살고 뭘 해야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바라는 거지.
6: 그게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으러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집에 있는 것이 파랑새라고 이해하지?
3: Someday at the end of this difficult road, a better

0: 충분히 서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 나의 어떤 지점이 고민의 지점이고 즐거움의 지점인지가 설명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마 내가 이게 지금 대물림을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1: When life is too much to take, there is solace at Father's home deep in the woods.

0: Five.
1: In.
0: Action.
1: Action.
2: Action.

0: 문경석 탄박물관이라고
1: 해요. 석탄박물관.
2: 제 남한에선 제일 먼저 탄광 열린 곳이 문경이에요.
0: 우리가 진짜 광고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3: 아니죠. 네. 네. 문경에 다섯 가지 오미가 있는데 네. 오미가 먼저 왔어요. 이거!
4: 약돌돼지.
3: 예, 약돌돼지 약돌하누가 바로 아~ 네. 우리 문경이 사랑하는
4: 저희는 이 약돌을

0: 여기 플라타나스 나무도 굉장히 많고.
1: 그러니까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0: 아니 여기. 앞에 막 고추밭도 있고 콩도 있고 막. 어? 여기 학교 아니에요?
1: 학교였을 것 같아.
0: 아니 막 물레방아도 있고.
1: 지금은 아니야 학교. 보니까.
0: 지금 아니에요.
1: 학교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개면 안 되죠 요즘.
0: 하긴 그렇네요.
1: 네. 난 아까부터 저게 궁금해요.
0: 우와. 우와. 저 3륜 오토바이 처음 봐요.
1: 우와. 있긴 있어. 근데 이건 그 이상의 낯섦이야 지금. 이 궁금...

0: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타고 다닐 것 같은데.
1: 와, 아니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도대체 이런 오토바이를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0: 그리고 여기 사시고.
1: 네.
0: 이건.
1: 뭐야. 안에 대장간이 있는데요?
0: 네. 물레방아랑 대장간이라니. 네.

0: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일단 뭐 여기 대장간인 건 아시겠는데 혹시 대장장이신지?
2: 옛날 검 만들어요.
3: 검.

0: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예. 수염이 이렇게 딱 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약간 도인.
0: 예, 도인이신 줄 알았는데, 와, 고개 만드시는.
1: 이것도 몰고 다니시고요. 아.
0: 아니 좀 여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어디 여기요?
0: 네네.
2: 여기가 학교였었어요 본래는. 네. 그 2000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네. 그 2000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25년 됐어요 여기서. 아.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그 칼의 어떤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 같은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3: 네네.
2: 내가 만든 칼을 봐도 사람들이 다 니뻔도 니뻔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제 여기 전시실을 꾸밀려고 왔는데
0: 혹시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만드신 검을 저희가 좀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2: 구경하는 거 힘들지 않으니까 구경하시면 됩니다.

0: 엄청 많은데요?
1: 무기고에, 무기고에 온 것 같아요.
0: 야, 아까 말씀하셨던 사인검과 사진검입니까?
2: 예, 이건 이제 사진검, 용해에 만드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사인검.
0: 사인검.
1: 무법이네요, 무법 굉장히요.
2: 작은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0: 오, 오, 오, 오, 오. 뒤에 막 후투칠성이랑 막 별자리들이 그냥. 일단 선생님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대통령의 그 있잖아요.
3: 청와대 마크.
0: 예, 청와대 마크가 있는. 네. 혹시 이 검은 그 유명한 장군 진급했을 때 받는.
2: 아, 이게 이제 그
0: 삼정검. 그
2: 맞아요. 아, 삼정검.
0: 아, 이게 삼정검. 야, 또 한번 본 김에 그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살짝 저희가 좀 이렇게 뽑아봐도 될까요?
2: 네.
0: 와,
1: 이제 스무스하게 나오네.
0: 이야.
2: 들어보시고 네. 한번 만져보세요.
0: 어, 어, 직접 만져봐도 됩니까?
2: 장갑을 끼시고
1: 떨어뜨리면 안 되네.
2: 이게 이제 칼은 눈 높이 거기 입 코 위에서 이제 칼을 이렇게 감상을 하거든요.
0: 맞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2: 이 칼은 이제 호흡기에서 나오는 입김이라든지 침. 예. 이 습격은 아주 상극이에요.
0: 어우, 이것도 무게가 아까 이렇게 확 지고 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야.
2: 아, 이건 사진.
0: 자, 이렇게
2: 나를 따르라.
1: 놈이야.

0: 이곳이 연마루라는.
1: 네. 이제 검날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2: 이제 검날만 이제 아까 저기서 이제 두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네. 여기 이제 조각 같은 게 또 들어가요.
0: 어떻게 살짝 연마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2: 아, 연마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0: 야, 이곳이 그 연마를 하는.
1: 그러니까요.
0: 야,
1: 아유, 저도 심신을 좀 연마해야 되는데.
0: 오. 우와. 오, 오, 오. 야. 오, 지금 딱 갈리면서 그 범의 그 약간 광택이 살아나네요. 와. 점점 이 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2: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7번 연마를 해요.
0: 아, 7번을.
2: 네. 이제 4

0: 사진공을 98년도서부터 이제 그 세 번을 했거든요. 네. 그 사진공은 두 번 했고, 그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사진공은 내가 80일 이제 그때거든요. 네. 그때 내가 할지 안 할지 장담을 못 할 것 같은데.
1: 보기 힘든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2: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어우, 경사진 곳을 그냥.
1: 야. 여기가 네. 산의 8분응선쯤 돼요.
0: 8분응선?
1: 네, 보시면 정상이 저기잖아요.
0: 네.
1: 이 언덕배기가 작약산.
0: 어? 그 작약꽃 그...
1: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0: 아,
1: 예.
0: 작약산.
1: 정말 문경에 산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그런 네. 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은 그 산의 생김새도 중요한데 올라왔을 때 어떤 경치가 펼쳐지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0: 와, 뒤를 보면
1: 그러니까 다른 산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싼. 여기가 네. 다원이거든요.
0: 다원이면 그 차를 우려해서
1: 차를 일단 재배하는 곳.
0: 아.

0: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찻잎을 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1: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예.
1: 아이고.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먼 산골 오지 강원을 찾아주셨네요.
1: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기.
0: 아니 여기 그 앞에 들고 계신 게 녹찻잎인가요?
2: 예. 이게 찻잎입니다.
1: 아 그래요? 아,
2: 예.
1: 저는 낙엽 청소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2: 예. 아 그러셨군요. 예예. 아, 예. 요게 우리 녹찻잎인데요. 예, 녹차를 만들 때는 네. 1화 2엽 또는 1창 2기라 그래요.
0: 1창 2기.
2: 특히 우리가 많이 마시는 우전이 바로 이런 것만 아, 가지고
1: 그렇죠.
2: 특히
1: 고구 전에
2: 그렇죠. 새봄 봄에 네. 찻잎 올라왔을 때 이런 모습.
0: 네. 저는 문경에 녹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1: 저도 사실 보성 못 들어봤어요.
0: 보성이나 뭐 하도,
1: 주로 남쪽에 네. 많잖아요.
2: 예, 네. 이게 안일대 식물이고. 이 북방 한계선은 저 아래쪽에 여기서 200 내지 300km 아래쪽인데 특히 문경은 네. 뭐 여기 아시겠지만 공기도 좋고
1: 네.
2: 산세도 좋고
0: 네.
2: 그다음에 여기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0: 네.
2: 온도 차, 기온의 차가 있어요.
1: 아, 네네.
2: 그래서 이 다른 데 녹차하고 조금 차이점이
1: 네.
2: 얘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1: 네.
2: 아미노산이 좀 많아요.
1: 아, 맛있다.
2: 그렇죠. 그러면 이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1: 아.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그러면
1: 네.
2: 이 찻잎을 따는 것부터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시죠.
1: 함부로 건드려도 돼요?
2: 아닙니다. 지금 뭐 얼마든지.

0: 이야,
1: 녹차들.
0: 예. 아, 여기 지금 새순 아니에요?
2: 예, 예. 여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네. 요 여린 잎들을 좋아합니다.
1: 여린 잎?
2: 예, 예, 위에. 아까 1창 2익이라 그랬잖아요.
1: 1창 2익. 2익.
2: 촉이 하나 있고, 예. 잎이 두 개. 아, 네. 1창 2기에 요 네. 위에 새순만 네. 옆에 이렇게 똑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톡톡 하고 떨어집니다.
1: 요, 요기 예. 보면 1창 예. 2기 여기
2: 예, 예, 예.
1: 이거를 이렇게.
2: 이렇게. 예, 예. 요걸로만 가지고 만든 녹차가 이렇게. 가장 맛있고 좋습니다.
1: 아, 이거까지 따도 상관없나요?
2: 요거는 이제 1창 3기를 따시고 아~
1: 예. 1창 2기.
3: 더 좋은 거죠.
1: 아니.
2: 원래는 이렇게 해도 녹차는 되지만 네네. 이렇게 여린 잎으로 따는 게 네. 아주 차 맛이 좋고 감칠맛이 좋습니다. 네.
3: 그럼 이런 잎은 원래 안 따는 거예요?
2: 예, 안 땁니다. 저거는 이제 억센 잎들은 주로 우리가 발효차류, 홍차류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좀 이런 어린 잎을 쓰고 원래 차는 네. 색, 향, 미인데 네. 일본 애들은 색을 중요시해.
1: 그렇죠.
2: 아. 그 중국 차를 먹으면 향이 강하잖아요. 네. 향을 중요시해. 그 우리나라 분들은 맛을 중요시. 그 감칠맛.
1: 그래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2: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차도 네. 여린 잎에 색깔이 좋은 요런 잎만 따가지고 네. 차를 많이 만들어서 마셔요.
3: 그게 맛있다.
2: 예, 그러니까 네. 그 맛이 다른 어느 나라의 차맛보다 우리나라의 차맛이 좋은 거예요.
1: 훌륭하다. 네.

0: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우리 차 덕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와, 덕는 거, 예, 가시죠.
0: 덕장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1: 네. 네.
0: 제가 이 미리 만든 녹차를 가지고
1: 예.
0: 냉찜차를 만든 게 있는데 시원한 냉찜차 한 잔 드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지금 여기
0: 잠시만 들고
1: 저기 가시죠. 지금 땀매 친 거 예. 보이세요? 와, 시원한 거 당겼는데.
0: 이제 저온에 네. 시간을 좀 줄여서
1: 네.
0: 쓰고 떫은 맛은 좀
1: 없어요.
0: 줄고 카페인 양이 네. 또 절반 이하로 줍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젊은 분들이 네. 이 맛을 참 좋아하시네요.
1: 너무 예쁘고
0: 이제 이거 해야지.
1: 저는 약간 느낌이 맛이 그 녹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2: 그럼
1: 그거에 살짝 그 연한 맛?
0: 부드럽고 연한 맛.
2: 담백한 맛.
1: 담백한 맛이 나는데 쓴 맛이 없어요.
2: 그거.
1: 신기하다.

0: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네. 차를 듣는 거를 이제 예? 체험을 하시길 네.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후끈후끈거리는데 네. 한번 네.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이야, 네. 270도.
0: 네. 뜨끔하게 네. 좋은 온도입니다. 야, 예.
1: 270도.
2: 네. 네. 270도.
1: 어, 한번 살짝. 아, 정상입니다. 36.9도.
2: 아, 익히네.
0: 이거 하나씩. 워낙 아, 뜨거우니까.
1: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예,
0: 장갑도 하나씩 찍고, 이거 네. 지금 토시도 하나씩 하시고, 네. 와, 우리 선생님도 네, 네. 토시 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요 솥에 넣는 거는 네. 우리 신생님이 어, 옆에 딱 넣어주시면
1: 넣을 때가 이렇게, 이렇게
0: 안에 한 목에 팍
1: 아,
0: 넣어주시면
1: 갑니다.
0: 예예. 예. 그러면 아. 제가 시원을 하겠습니다. 예.
1: 오 소리 난다.
0: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좀 누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1: 아.
0: 그리고 이제 도르게 위로 젓고 위로 던지고 도르게. 지금 어. 소리가 예쁘죠?
1: 예. 아니 냄새가
0: 냄새. 아. 요 지금 올라오는 향이 네. 우리 녹차 만들 때 진향이라 그래요. 아, 녹차의 진향. 예예. 네. 예. 이 맛이 이 하다 보면 이 향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예. 두 번 이제 한 번씩 해보시는데 네. 또 이렇게 쪼시고 옆에 발을 놓고
2: 예. 왜 이렇게 해서
0: 예. 위로 확각 위로 확 전체로. 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잘하시네.
2: 어우 예, 예. 어우 뜨거. 어, 예. 한 번 더 이렇게.
1: 소장님 풀. 예. 예. 터치 터치.
0: 제가 이 정도를.
1: 야. 야 우리 소장님. 어,
0: 야 이거 뭐
1: 소림사. 야 소림사 소림사 어. 소림무공.
0: 예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요? 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예. 눅눅해지는 거죠? 네네. 예, 예. 예.
3: 어, 배는 왜 뜨거워지는 걸까요? 어, 이 배가,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1: 네.
3: 배는 왜 뜨거워질까 어, 말입니다.
1: 자, 오, 이거 안 돼요. 예. 타요, 타요, 타요.
0: 타요. 예, 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네. 이쪽으로 다 담습니다.
1: 담아요? 제가,
0: 예. 저런 같이 싹
2: 뜨거워요.
0: 뜨거워요.
2: 뜨거워.
1: 이야, 아까 그
0: 생생하던 잎이 예, 이렇게 됐죠.
3: 갑자기 시금치가 됐어요.
0: 예, 이렇게 된 잎을 차 맛내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유념이라고 하는데 차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3: 예, 상처를.
0: 상처를. 차를 이렇게 손을 네. 한 손 안에 들어오게 모아가지고 아. 살살 이제 둘려보십시오.
1: 아, 굴려져요?
0: 굴려줘. 예, 예. 동그랗게 공 모양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를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유념을 하고
1: 네.
0: 다시 한번 저 솥에다 이거를 넣어서 아. 이제 또 아. 듣습니다.
3: 아, 그래요?
0: 예. 근데 어? 그거를 몇 번까지 하느냐?
3: 구승 후보.
0: 그렇죠.

0: 고관절이.
1: 다운에 오신 분을 예. 기념해서 예. 그분한테 예. 말차를 한 잔 대접하고
2: 싶습니다. 아, 말차.
1: 그래서 야. 지금 직접 제가 네. 격불을 해서.
0: 격불이 뭡니까?
1: 예, 요 말차 가루를 네. 예, 물을 넣고 네. 여기 있는 요 차선으로 네. 예,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격불은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격불을 보통 합니다.
0: 와, 색깔이 진해가지고.
1: 예.
0: 와, 냄새가.
2: 그러니까.
0: 와.
1: 이게 이제 요즘 우리 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마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예. 말차에 많이 그 찾고 있고 좋아하는데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색입니다.
2: 예, 색, 맞아요.
1: 예, 요 색을, 색을 통해서 이 심신의 안정도 찾고 풍미도 같이 느끼면서 이제 마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네. 먼저 이렇게 네. 모셔드리겠습니다. 좀 아, 따스 물로 해서 네. 따뜻합니다. 우리나라이 뭐 다도라 그럴까? 네. 차를 네. 마시는 예법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0: 왼손으로 받치고.
1: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 왼손으로 받치고 어우. 오른손으로 해서
0: 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일단 한번 저는 이 따뜻한 네, 한번 이 말차를
1: 한 모금씩 한번 해보십시오. 예.
0: 굉장히 깊어요. 아니 맛이 처음에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쌉싸름하거든요. 끝맛은 깔끔해요.
2: 부드럽죠.
1: 네. 뭐 상당히 풍미가 있습니다.
0: 네, 한번 드셔보시죠.
1: 따뜻하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0: 예. 약간 그 해장하시듯이 국 드시듯이 그냥.
2: 아니 근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후루룩 먹으면서 바람이 섞임, 공기가 섞이면 향이 더 진하게 되니까.
0: 그러니까.
2: 이렇게. 네.
1: 어떠십니까?
2: 아, 좋습니다. 네. 아, 그 전에 먹은 거랑요, 훨씬 다른 게 차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구수한 맛이네요. 네. 마치 육수처럼. 네.
1: 감사합니다. 말차 외에 우리 집 오늘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
0: 또 있어요?
1: 그걸 한번 오늘 또 대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잠시만. 네.
0: 이게 뭐예요?
1: 이게
2: 말차잖아요. 아 냉말차.
1: 이게 바로 말차 맥주라는 겁니다.
2: 어? 맥주라고요?
0: 이게 맥주예요?
1: 예. 무알콜. 예.
2: 아~
1: 무알콜. 예.
2: 들어가요. 아니 이거 말차처럼 생겼는데
1: 아니 세 개에 맞춰서 네. 뭐 요거는 서로 브라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예. 예. 아 좋다. 청량한. 네. 아. 청량한 그 맥주 특유의 어떤 그 홉향도 나고요. 근데 이제 홉향을 이기는 이 차의 향.
0: 이거 뭐 말주 아닌가요? 말주?
2: 말주. 말술. 말술.
1: 예. 예, 말차 맥주입니다. 예. 오늘 말차 시험한 결과 맛이 어떠셨습니까?
0: 야, 일단 말차를 먹다 보니까 이 차의 세계에 예. 빠져든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일단 달리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맛있는 차로 취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0: 아, 진짜 빠졌어요.
2: 되게 건강한 판단인 것 같아요.
0: 아, 지금 덕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 덕질을 네. 바꿔야 되죠.
1: 아, 이제부터는 차를 즐기하시면
0: 알겠습니다.
1: 더 멋진 인생이 아마 네.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 참 많은 거를 네. 보고 듣고
0: 먹기도 하고
2: 즐기며
0: 네.
2: 잘 놀고 잘 먹었죠.
0: 아 저는 일단은 우리 소장님이랑
2: 네.
0: 1박 2일 동안 문경 여행을 했잖아요.
2: 네.
0: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2: 경사 소식 들렸나요?
0: 많이 들렸어요. 일단 막 급제도 할 것 같고 지금. 네.

0: 일단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약돌돼지도 좀 먹어주고.
1: 먹고.
0: 네.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칼. 야, 고려왕검. 아, 그것까지.
1: 제다이처럼. 네. 제다이처럼 또 제다도 하고.
0: 네, 제다도 하고. 네. 야, 재밌었네요.
1: 네.
0: 진짜. 네.
1: 문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묶어서 떠넣고 싶은 문경.
0: 맛있게 문경.
1: 재밌게 문경.

0: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2 예술대라 그래서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구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여기가 아들이 오봉능선 삼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 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이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0: 부탁드립니다.
1: A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2: Here's the river. It's an amban으로 돼 있어. 말 그대로 조선인데, 그때 당시에 전투를 하면서 개인으로 이제 포탄 작업에서 개인이 돌멩이를 해갖고 개인 참호식으로 만들어놓은 그 형태.
3: 이거는 지금 전투화. 그러니까는.
1: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4: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5: 직접 그리신 거예요?
4: 아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리드에선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적어 기록돼 있습니다.
1: 박진 district, which served as one of the final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Nakdonggang River and pushed as far as Yongsan, leading to fierce no-holds-barred battles in this area. After a fierce battle,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of the UN Forces pushed the enemy back across the Nakdonggang River and emerged victorious. The news of victory on the Nakdonggang River front became a crucial turning point that mad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ossible. The river water has flowed away. But the mountains, fields, and people remain in that place, bearing witness to the war. It has already been 14 years since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War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Mass graves have even been found.
6: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 뜯으러 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7: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중기적 아버지는 그거하고 실명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6: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아마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 그때 막 묻었던 시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뼈만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포탄도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8: 어저께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쳤었는데 내 풀라볼게 거기네 막감을
6: 애만 그 총알 주워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톤차 뒤에 그냥 던져놨어.
1: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a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of the area. Even a K-806 armored vehicle has made an appearance, sparking the students' curiosity.
9: Oh, 무거워.
10: 그거 말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9: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1: For these young students who have only learned about the war through TV and books, the various firearms and equipment are simply fascinating sights to behold.
10: 유해 발굴 팀이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부식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예요?
11: 아 저 이거 전시 유품이에요.
10: 아 전시 유품? 네. 오늘 학생들 오는 거, 아 견학 오는 거 유품 준비하시는 건가?

0: A good meal is more important than filming. Mealtime is precious for boosting the soldiers' energy. They can't miss it. They'll be working hard out there, so I hope they enjoy their meal.
1: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 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2: 제가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0: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1: 문수설배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 아,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 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1: 이 달려 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2: 아,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알, 그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4: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0: 다음 아침, 그들은 그 곳에 가서 그 사람이 그 팁을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5: 아니, 투입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엽전도 나오고 옛날 비녀도 나오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으니까.
0: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Korean War are so elderly and their numbers are dwindling, even a small tip can be a huge help in locating the remains of Korean War soldiers.
6: 직접 뭐 그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 유류품 같은 거를 목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윗세대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 아니면 지명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격전지 같은 데서 지명이 부를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귀신골이라든가 뭐 전패고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뭐 본궁 같은 형성이 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 마음속에 이게 혹시 6.25 전쟁 당시에 그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나 오늘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인수인계 받을 거야. 뭐야, 넌 길을 제대로 보는 거 맞아?
0: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8: 힘좀 됐습니다.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어때요?
4: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9: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질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원 병창선 확보 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0: 조심하세요.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10: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한통 뚜껑입니다.
8: 아,
10: 네.
0: If equipment worn by a person, such as a uniform, boots, or a hat, is found, there is a high chance that remains will be found as well.
10: 어, 이거 맞네. 아, 이거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건데 이거는.
8: 뭐가 찾았어요?
10: 네. 이건 지금 전쟁 당시 때 이렇게 전투했던 전투화 흔적입니다. 아. 네.
8: 추정하기에 영국군?
10: 네네. 영국군 에아에 있던 뭐 캐나다 단추 같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에 캐나다 소속이 이제 영국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 그 당시에 이 소속되면서 여기서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 The excavation team has begun digging at the site to find other parts of the remains first discovered there. After all, if they are the remains of a single pers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are scattered nearby. Private Kim Kyudon, who is still getting used to the site, is also working hard to lend a hand.
11: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그 호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7: 하세요, 파파.
11: 좀 더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그 이론 교육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11: 네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0: But what exactly did the informant find?
8: 지금 이게 방독면 두 건이라는 거죠?
12: 네, 맞습니다. 목근도 네. 있어가지고
13: 두 건 안에 두 개의 골의 편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해가 맞고 두 개의 골편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보고를 하고 확장과 노출 진행을 하려고 한 단계입니다. 네, 두 개의 골입니다.
0: The spot where this small fragment was fou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arch for the remaining pieces. From here, they must go back in time some 70 years.
13: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왜 경사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다가 어떻게 떼굴떼굴해서 추가 부위가 더 굴러갔을 수도 있으니 최초에는 2x2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낙엽을 일단 먼저 제거하고 구획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출 들어갑니다. 알겠죠?
10: 그렇습니다.
13: 준비하세요.
0: First, to prevent the initial discovery, the gas mask and skull from suffering from efflorescence or contamination, they are covered and secured with hanji paper.
13: Okay.
0: Private Kim Kyudon is doing a great job.
13: 아, 진짜?
10: 맞습니다.
0: Although it is not yet certain which country the owner of this bone fragment belongs to, they will not give up as long as there is even a 1% chance that they were one of our own. A few days later,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of Canada and her delegation visited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Among all the Canadian soldier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16 have not yet returned home. That is why Canada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ir dedication and efforts. A few days ago, a Canadian soldier's button was found at the excavation sit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mains belong to a Canadian soldier.
14: It is,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 work that MACRI is doing. It's a work of memory, it's a work of remembrance, and how both Canada and Korean are partners for and have been for a very long, long time. So, extremely grateful and very, very, again, touched by the respectful work and the care that is taken to recover our fallen soldiers. So my grandmother's brother was deployed here in 1953, or that's when he was presumed killed in action. Shared that with my family, and we're always hopeful. We've done the DNA sampling, so we're always hopeful that when Canadians are found, that it's going to be our turn for him to hopefully be repatriated home.
0: This is not just a matter for the Canadian military. All 16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lost family members in that devastating conflict. There were over 40,000 UN forces casualties. The crematory for UN troops in Yeoncheon was a place designed to send them back to their homelands. Although the smoke from the chimney has long since faded, their remains still lie on the Korean Peninsula, waiting to be found.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1: I found it.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2: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0: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 번.
0: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0: 와우.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진짜 너무 좋아요. 오예, 국물.
3: 네,
0: 이거 국물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0: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0: 12,000원? 와,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4: 아니, 아주 좋아요. 강화수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0: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 하는 걸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0: 전이랑 막걸리.
4: 유명한 데 있어요.
0: 어디, 여기 강화도?
4: 강화도에 저 온수리.
0: 아, 양조장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0: 여기 진짜
1: 네, 있어요.
0: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2: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1: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0: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가와도 유명하죠.
1: 호박 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0: 생으로?
1: 먹어도 맛있고요.
0: 오케이 한 박스.
3: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0: Yes.
1: 감사합니다.
0: 아, so good.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들어와도 돼요?
4: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네, 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입니다.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에요. 저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맞아요.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동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투병? 이렇게?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네.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맛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0: 보관했죠. 차갑게 네. 마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풍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저희 어때요?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주세요. 짠.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수
0: 있어요. 아예 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까? 이거 맞춰보세요.
1: 숨무
0: 강화도 하면 무조건 숨무. 숨무죠. 진짜 신선한 숨무. 그리고 자, 이거 귀한 거예요. 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1: 고구마.
0: 네네네.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밴댕이. 네.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더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kgeolli. So I have to call the 실장님, the Makgeolli sommelier. 실장님! Makgeolli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Makgeolli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1: 좋습니다.
0: 여기
1: 이거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뭐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근데
0: 진짜
1: 맛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싹
1: 맞아요.
0: 싹. 이제 우리 겉절이 먼저 이거 숭.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진짜 맛있네요. 짠.
0: 이야 이거지. 진짜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어떡해?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kgeolli and John and G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kgeolli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 덕분에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亚瑟，成功克敌。여러군사하는말이가속이라하는것은불가무지라네서름도울만하다
1: 그러지
0: 또한군사나오는데그중에키적고머리크고
1: 그러지
0: 모고는주먹턱에쥐터시험그살이고이작도만한칼을내두르며만군중에성실하게말을하겠다이놈자놈말듣거라자애들모두다졸장부다위국자폴구가자예그래도일렁이꽁땀박피준저자요박예강촌노구지는사우리모왕비군사비여전장을따왔다가공병도먼지로속절없이돌아가면부끄럽지않겠느냐이내심사평생하니요하삼척드득을갈로오한양진장수머리를선뜻땡그렁베어들고장끝대도피타라기가상부르면서특신국풍풍올리며본국으로돌아올제부모형제처자원손일가친척이반기하여펄쩍뛰어따오며다여온다다여와저완장같던당군이사랑우리반갑네이리이리오라이리오라면든지와울며불며반기걸제와

0: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하는 말이 네 말이 정 그러다면 천하장사 항두령이라고 불려주마.
1: 그러지.
0: 또 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시용관과 헌원씨 영영으른 지갈 반전 싸움 등작대 무후치 우장난 사로 잡든 당록 싸움 주나라 쇠진 천지 분분한 축추 싸움 위북친 왕들 근 후에 점식 산동 육국 싸움 통기 제장 우전하다 발견 풍진 초한 싸움 70일 전 공이 없다 황도령 국격 싸움 통일 천하 언제 갈고 위한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후한 월보지 외국으로 적벽 싸움 이아서라 싸움 타령 가삼 끔찍히 막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 퇴흐고 치고 또한 군사 나서면서 떡이 아직 술자를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허그리와 벽일 대전 시사를 째

0: 발치드 애기기 승부가는 직사 악사 불사는 찌또이 들었지 허자느냐 꽃군사들임보다 이 말을 듣고 괜심 걱정을 허월증
1: 아주 제
0: 떴다 정감하기
1: 하이 타 제하이
0: 월명심야 고요한디
1: 제하이
0: 남찬을 무릎 쓰고
1: 타 제하이
0: 판공중 흑하 동동
1: 다하이
0: 높이 떠서
1: 까오 까오
0: 울고 가기 조조가 보고서 묻는 말이
1: 아주 다 지하이
0: 처가마귀 유하명고 좌우 제장이 대답하되 달 밝음에 별이 드무니 이 가마귀가 새벽인가 하야 나무로 떠서 오나 보이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취흥이 도도하야
1: 그러지.
0: 월명성이에 오지야기 남비거리 요수 삼자배 무지가 아기대 제장 중에 유복이가 여짜오대 월명성의 오작이 남비호고 요수 삼자배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전시에 불길주로 소이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어 너희놈 이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한단 말인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유복이를 죽여놓으니 근데 아니 불쌍하랴 소륙군 분발할지 자 소군도동 복의 우금이오 현쇄 전선 필수하고 체결군병제 쪽하야 조조 두선에 높이 얹어 소륙대장을 분발할지 소리의 증역 종목의 후금이요 전역중 장합이요 좌협중 분빙이며 우협중 여통 후협중 휴근이라 독질의 전사빠 서왕이며 좌사빠 악진이요 우사빠 허윤이며 수를 근접사 하돈이요 종이요 좌회장이 허저 장유라 소재는 발방환 관기청창 이천금곡 목재등계 가선점마 견제쟁선종 둥공경 총토족주며 군법부대 관초부도 비결 욕재의 본보거대 유유소스라면 자교소시야야 시어청주라 가중제 탈퇴면 척불의 급건이 각대 쟁기하여 부르잠전 오루하라 강선 피례전선 동기법으로 연선 경지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조조 연습을 관강하고 마음이 대희하야 이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숭욱이었자오대 만일 불로 치울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 의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 의지니 먼저 탈 것이니
1: 그러지.
0: 이런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소륙군 정돈하야 싸움을 재촉할제
1: 그러지
0: 그때 오너라 조유란
1: 다이조제
0: 신세를 간만히 살피더니 황풍기 홀기허과 초채 황기는 강중의 떨어지고 오진 깃발은 조유 면 상 치고 간지 화풍알 진조로대 통남풍기 없었으니 욕파기 하야 한 소리 크긴 하고 토해을 기색이 가려니 보다 초요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이지 못할 적에
1: 그러지.
0: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초요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1: 어이.
0: 양약을 먹일지라
1: 어머.
0: 양은 선을 안겨요 선을 한즉 바람이라 초요 질색가야 아무 대답을 나니 허니
1: 어이.
0: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초요를 주니 초요 받아본 줄 거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이 말인 뜻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동남풍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조가 북에 있고 이 주유가 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 주유 진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이 북쪽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동남풍이 불면은 주유가 활을 쏘면은 조조 진영으로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융동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풍이 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는 이길 수 없음에 굉장히 이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명이 글을 써서 준 겁니다. 주유 탐북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 조화이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렇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1: 아.
0: 내 할 일 다 혼 후에 어찌하오리까마는 오백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1: 아.
0: 주유가 판결듯 백장조를 정소 120층분원 기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후하라 그때 공룡은 기풍삼일을 허랴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평사로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남방 불그득을 군사로 취용하여 3층 달을 높이 쌓다 파원 24장이요 내기를 증구서 척파파리 부척이로다 하각일측 28 수각색기를 꽂았다 동방지면 청기에는 교룡낙토고 보로다 포창령 지용하여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체면은 끼에는 해유복석연저유로다 차겸무지하여 북방어깨를 세우고 서방치면 백기에는 땅구치게 오후원이라 그 백구지위하여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치면 홍기에는 한양정막 녹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주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쓰디하도나 없어 그릴 팔게 64 배를 한검 파리를 배립하여 한가운데 풍투리시 종사지 가기를 속발관대하고 검은낙토 봉기와 박대주의 방구를 입히고 철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다기고 이포 풍진하고 천우 히비린 제칠성호대 이표 풍진하고 호자 히비린 봉보고 마구 후구 히비린 봉양로하야 단하 24일은 각각 증기보급 대극장 장왕 500월과 주변 조득을 가져 환요 사면하라.

다시 공명하는 목욕 제게 정의하고 헐. 전주단발 시대를 백모 단상에 이르러서 노수구 손을 잡고 헐. 여보 자경예 자경 진중 내려가 공그르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비는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챙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단 창조를 그게 엄속 대적으로 돼 불어 전이 방위하여 불어 실군 나는

0: 위경자는 품법으로 참하리라. 그때여 공명원 환보도 탄해 올라 분양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야 네 알 수 있겠느냐.
1: 그렇지.
0: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넣은 후에 머리 불고 발 벗고 학창글을 그딘 거듭 총충흐다 딱 붙이고
1: 다이 좋지
0: 창목 밖으로 샌듯 퉁퉁 남병사들을 넘어 상주를 받아보니 강찰은 우락하고 새별이 동시 따지지 비견단이 오강견을 당도했지. 상산 조자중은 대마침 등대호과 선생오심을 기다리다.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동을 봐라. 선비의 퉁퉁 내려가 공명전 철하며 선생은 위방 친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완영 하옵시며 제장 군졸이 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울러 일편 풍산에 손봉어 쳐달고 도용도용 들어간다. 그때여 주인은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앉아 군병 조발을 내비었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 다림으로 할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1: 그렇지.
0: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이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초에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구현무를 응하여 서복으로 팔팔 삽시간에 동남 태풍이 일어기각이 과제근 우엄도 기폭판 떠들이리 전동아치를 하지 추유가 이모냥을 부드러워지 바란 간담이 톡 떠려하고 지나지라. 이 사람은 달조와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우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죽여 후하를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너고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다를 묻지 말고 동명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 비명의 당도 와라 공명을 지대보니 최준안용 웅기옥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하이.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하이. 장차 유환이니 병신 불망하듯 서성은 배를 타고 하이. 청봉은 말을 두어 남병산 높은 봉계라는 뜻이 올라가서 하이. 사면을 살펴보니 하이.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 장사는 당풍기파야 끈뜨려 책이 장막

0: 군사들은 예기적이고 이모 한노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든냐 저 군사 혓장우대 공명은 모르나 바람을 얻은 후어 머리 풀 발 벗고 이놈으로 가든이들 장수 포를 내어 그럼 그렇지 지지 차산 중이여도 중청아 하며 종지 줄을 타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 나로 쫓아가니 만경 창파인데 오른바다 물결은 흉흉언니 공명의 내거 종조 무커처여를 소조를 불러서 이놈 소조라지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지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기 일무식한 아름백인데 양양강수 맑은 물에 고기를 학는 듯한데 십이장강 벽바상 왕래 허들을 거룩해 통강의 진리탄 흥자룽 낙지대 후상자를 쏘고 평상궁 가는데 김반단은 심을 하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군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지 그 배가 안에서 대정기 오뚝 다사는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하장수 섬이 퉁퉁 나려 밤에 저러더니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았다고 상류로 가더니들 옳다 그것이 공덕이다 달랜배를 잡았다고 이놈 상화기 네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탱그릇 미역이 물에 풍덩 떨어지면 너희 배 우르르이 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까딱 그다가는
1: 그러지.

0: 얼굴 바라보니 무강정 올 듯 남대 흰 부채 튀지. 그저 공명이시 본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가 넌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만 물러 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태소명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한 마음대 이무 아는 바라 후길 보자고 해보하라. 서성종목 못 떠났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긴 열말이 있사오니 개장간 머무소사. 자룡이 볼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겁나만 놈들을 목절에다가 두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비아지를 선적 빼서 터오리다. 공명이 말류어대 아니 그난 양구 화질을 생각하고 죽이듯 마르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볼을 잡고 선미 오뚝 다섯 이룸 서승 정봉어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이 많았거든 의리를 생각지 않고 해코도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거나 양국 화치를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아메들을 죽이든 안거니와 나우스단이라 내보아라. 가는 내 머무르고 얻은 비에 바라보며 백부와래가 두둔마들 장공 철전을 매겨 비정이 바라고 흉어 복질하여 대두를 속이고 호모백어들며 주먹이 터지게 좀 동물만 타고 삼지 힘을 올려 공연을 딱 개비나식 정길발 깍지소를 뚝 깨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펴겨라라라라라 서성 담배 돗대 철거과 제끄부리가 오던 배가 로즈 물결이 되차 소슬 광풍에 빗물이
1: 다 잘한다.
0: 물결은 우리를 공출해

0: 嗨，
1: 喜气洋洋，嗨呀，派灯派滴滴，
0: 嗨嗨，
1: 各自从那里开的起步，红尘如火云啊，对，一路的他娘，长盘就烧麦，阿杜罗尔铺麦铺过，披麻弹唱啊，着，一股操。将新版铁兵儿喊卡的，还不记得恁上恁出，家中一旦明白都莫得恁娘，到一日出去的个西竹的，屋里三省八如啊，到一日三脚九棍莫西去恁姑那个啊，突然结果，擦工阿姨，
0: 叫他
1: 不抬过多去了。我个托起大耳朵，推哟推哟，红的那看他
0: 啊！
1: 서성정봉겁주하야돌아와이사연을회보니주유듣고하리로써조조를먼저치고현덕을후도하자는약속을정한뒤소류꾼분발할지감정은채항줄그나디고조조진중들어가거화비호하라천영그때자자논각솔삼천하야학처의매부코고청병군관제1대한당제2대주대제3대장제4대진후등헌300천선지자파열하야상부도독주유정부서성정봉선봉대장강계령주유我군중의호령그대평범기르기를승화여유운하고일제응진하며봉총응봉하야삼봉여장도라구하여시리황계와선그화보와황혼시호령추를각처에청하라기가
0: 헐수
1: 차시의한나라공명선생은이려허허편중빨리저와본국으로돌아온니
0: 그러지
1: 1등병적이버련든지거기장군장인떡과친남정군조자룡둘레로구멍구멍변신던지공병또한군중탑배하고한헌주를포긴구
0: 원
1: 장대상그가피언저탕포상계금고를쿵쿵울리며창조를차례로분발한다경화창소한지피룡파선지라진남장군조자룡을불러그대는삼천군그날이고오림갈대숲둔병내복을허였다가조병이지내거든내닫지말고선군지내거든불러와음사라야사로잡으라기가
0: 할수
1: 거기장군장인떡을불러그대도삼천군그날이고오림산둥구허루국에둔병내복을허였다가명일오시에조조비를맞고그리지내다가군사반복이돌아연기다뜻이니검사라야사로잡아라비방비축유봉을불러주려
0: 좋다
1: 떡이는각각무다천산다 하고 강상 그가 빨리 뜯어 배구리 기계 들러서 오너라. 들어보시면은 장익덕도 나오고 조자룡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지금 누가 안 나왔죠? 관우가 안 나왔죠. 이 관우가 안 나온 이유가 일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이렇게 신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또 이제 이 관우가 또 이제 그 간부인이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랄까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거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아줬던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은 분명히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관우였는데 이제 본인을 빼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목이 바로 이제 관우가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약속하야 분발할제.
0: 다.
1: 한장수 들어온다. 한장수 들어온다. 이는 인고환이 한수 정우 관곡이라. 통희는 부릅뜨고 삼각수 그 사려 청룡도 핏게 들고 흥현이 들어와 큰소리로 여짜오니 정장모와 전쟁마다 딱 고한 일이 없사오니 오늘날 대전시에 찬난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장군께 없어는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오. 관우가 화가 다풍이 나서 칼을 짚고 쾌고한 군중은 무사정이 온데 어찌 살을 두리까. 의율 당참하올 자로 군령장을 써서 올리거라. 공명이 허락하야 가기로 허락한 후에
0: 그러지.
1: 장군께서는 화룡도 서로 높은 봉에 불로와 연기 내고 그 안에서 조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옵소서. 관우가 대답하되 그곳에 길이 두려운데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오면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그리하오. 맛 군령장에 투착함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의하야 관평 추창 그날이고 오교두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야 청도로 행구를 하는디 행군 절차가 꼭 이러겠다. 청도길을 버려난

0: 不是好，不过就很木难上黄金土米，很关山。当在青安山爬的呀，这也几度山，可都是西阳独山重上面闯。湖岸的乌泱的七山山，红的金雀的独山道路清凉，可是当不过土上路，穿的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듣는 보고
1: 다
0: 살기가
1: 대단하지
0: 이라고 얻는 예군 행찬원 세상이 듣는 보고는지라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요 용병 관심자로 번고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1: 그러지.
0: 그때 적벽강 조준한 장대상그가 높이 앉으자 금물 어루마르시며 이봐 창조를 틀어서라 이내 장창으로 황건통탁을 베고 여포사로 잡아 사해를 평정하니 그까지 철우리라 하늘이 나를 위하여 도금이 분명하지 없지 아무리 촉을 쏜다
1: 좋다
0: 천국이 여짜오되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배가. 그러니까 그런 식량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복병, 복병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그 대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너라 황계남 이시화성 그나리고 청룡아기 흰기상 상승곳 높이 달아오가 저울 바람을 맞춰 치곡총 소리하고 흐르지 떠들어오니 조조가 보고 대희하여 장졸다려 이른 말이 정우가 정우가 정우가 정우가 정우가 니 보아라 황공보기 나를 위하여

소갱이 청욱이 여짜오되 군량시는 배량이면 선체가 온중헐티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그 속에 간게 있을진데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나서 그래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세 가라. 문빙이 호뚱 나서 자기 오는 배 거대 빼요 승상님 경 전에는 진 안으로 들이지 말랍신데 이 말이 치든 마든 뜻밖 사람계가 태그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초 고화포 승기전과 뜻뜻뜻다 바른 소리 두둥 내고 치며 좌우각선 무대 동남풍의 배리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뱃살 천지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불이 뱃살 세 번을 불로 치니 화려비 종전 풍성으로 물결은 줄렁 전선 뒤 도토대 와지근 용종할 때 노사 옥배 우비 사파 다리 쪽 반행장 망어가 보대가 부리가 풍 기치 펄퍼 장막 쪽쪽 화전 궁전 당파장과 깨진 통

0: 악상아 역사삼 광광 두더리다 죽고 실 없이 죽고 가위 없이 죽고 허이 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헛된 놈은 딱 큰 놈의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수머지를 보시리
1: 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반판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산 냈더니라 와삭와삭 깨물어 먹고 분에 가서 푸 빠져 죽고 또 한두 번 돛대 끝으로 뽁뽁뽁뽁 기울어가던 반에 아이고 하나님 딸은 3대 독자 외아들이와 제

0: 임금이 보고르르르르르 또 한 놈은 그 백전으로 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통통통 나가더니 고향 쪽을 바라 봅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거 뭐지 포효자식은
1: 그러지

0: 그랬더니 부부르르르르르 또한 놈은 그 동에 한가 흔치하고 지조를 한장을 믿어 죽고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 흔치하고 북을 한번 쳐보는데 꼭 이렇게 치는 것이었다. 아이고, 직사 몰사 대해 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듯 더럽 불뇨 적극 조총기 암동 담나게 두송구 독반을 저벽 풍파에 떠나갈제 1등 병장 있을 때가 없고 날랜 창수가 무용으로 화전궁 찡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게레레 저기서도 피게레레 허주 장루 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천방지 죽달한 날 황조화연 무릇수가 조차오명 외는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죽으라 선봉대장 황계라 호통원이 조조정신 기급하여 입은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마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도 제기간대 남다른 초조란 지가 진정 초조니래 광기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이 초조니래 초조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거들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던 꿰탈 장달 도망가자 장루아를 급히 쏘니 황기 맞아 무리가 저 낙수원이 공인원을 살려라 한 땅이 급히 근저 살을 빼야 본진으로 보내라 할적어 조조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으서 가자 갔다 가다 똥 싸겄다 여봐라 정우가 예. 조요도 속이 축지법을 보다 그래 주헐 알아 뜨지 빠른
1: 그러지
0: 오늘 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 저지리야 앞으로 어른 아닌가고 적벽강으로만 뿌두호둥
1: 얼씨구
0: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자오대 선상님 말을 거꾸로 단 소원지 올게 타겠느냐 말 보가지만 쑥 빼다가 헐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얼씨구
0: 장황분유 도망을 갈제
1: 다
0: 샘만 포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날아가도
1: 다
0: 폭백인가 의심을 보고
1: 다 좋지
0: 낙엠만 헐쓱
1: 헐쓱
0: 떨어져도 취

0: 자빠진용
1: 헤이
0: 오림산 해반기를 탄생반사 도망을 간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이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극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주는 자극이 저는 되게 제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첼리스트 김호정입니다.

제가 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셨어요.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바꿔보자. 그런데 너는 음감이 있으니 현악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의 매력은요, 일단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제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울림통 자체가 제 몸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첼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악기 통 자체가 울리고 이 줄이 울리면서 되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마찰과 그 울림과, 예, 네, 이 통에서 울리는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정말 전신에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닮아 있기도 하고 따뜻한 음색이 첼로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첼리스트한테는 노래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막 노래를 너무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절제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연주는 매번이 기억에 남고 그 무대에서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뭐 어느 하나가 이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다면 첼로 듀엘로와 함께한 백인 첼로를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 첼로 듀엘로에 초청되신 그 두 분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첼로 교수님이시자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백인의 첼로를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가 100명이 한꺼번에 성악으로 따지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첼로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주에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100명이 냈을 때 정말 관객에서 그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고 제가 연습 과정에서 매번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가를 해보자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100명의 아주 웅장한 거가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오는 전율은 지금도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듣기 편한 음 역대는 이제 그러니까 고음도 아니고 아주 저음도 아닌 우리가 중저음을 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중간 음 역대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내는 것보다는 어느 음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딱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첼로를 닮아간다는 거는 대부분 악기와 사람이 닮아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음악가들에게 연주라는 거는 작품을 재해석하는 분야인데 저희가 바흐나 베토벤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200년 전, 25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저 클래식 음악계는 항상 옛날 것을 왜 저렇게 그리고 그거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 연주라고 또 연주를 하는데 왜 저게 계속 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의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제 10대와 40대가 틀리고 하듯이 이게 해석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길 줄 아신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더 좋아하시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이제 그 작품을 단지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간다고 저는 상상을 해요. 제가 두 개의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출간을 한 명상이라는 음반은 제가 재능기부로 냈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덕원 수도원이라고 북한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잠시 외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거기에 계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고 파이프 오르간이 워낙 이 음량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첼로가 딱 얹어서 연주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서 다 둘 다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오르간과 첼로의 음색의 조화가 너무 멋지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바흐 스윗을 음반을 내는 거는 첼리스트 모두에게 약간 염원 아니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총 6개의 바흐 스윗이 있는데 그중에 3, 4번을 한 거는 가장 약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어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1, 2, 5, 6번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 제가 그 콜로라도 메사 대학에 간 거는 2014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초청받아서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전 좀 진심으로 정말 악기를 대할 때 좀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주를 해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연주인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을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찾아가서 듣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Join Kay's story for today's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A teacher in training and her students take on the ghosts of the national exam in the school horror comedy. There was buzz about the movie at the 2025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Director Kim Min-ha combined comedy and horror in the second movie in his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series. The now-proven actress Han Sun-hwa played the lead. Actresses Hong Ye-ji, Lee Yeol-eum, Lee Hwa-won, and actor Yoo Sun-ho filled out the ensemble.
1: 몇 년 사이에 학교가 흉흉해졌어.
2: 교생 실습 기간 동안 나대지 말고 주위 죽은 듯이.
3: 엄마의 동아리 크로이스라?
4: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라고?
5: 이럴 거면 그냥 공부를 해, 얘들아.
0: Let's watch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은경 is a student teacher excited to be starting her new position.
6: 내가 선생님? 쩌는데?
7: 가자!
8: 이렇게 모교로 금유환영하네. 기특합니다, 강은경 선생님.
0: She's fully charged and ready for success.
7: 교생 강은경.
8: 우리 반에 오신 강은경 교생 선생님이야. 너희 선배님이란다. 강경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죠.
0: It's her long-awaited meeting with her first class, but...
9: 거기 너. 저요? 지금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어폰 끼고 뭐 하는 건가?
10: 학원 숙제하는데요. 왜요?
9: 왜요? 이 선에만 듣던 무너져가는 교권을 내 첫날부터 내 두 눈과 귀로 보고 듣다니! 내 선생의 이름으로 널! 바른 길로 인도해주마!
10: 네?
0: She witnesses what could never have taken place in her student days.
11: 은경아, 안 돼.
0: A student teacher's passion plus a senior teacher's worried gaze. The result?
12: 그러나.
0: A parent pays to school a visit.
12: 나는 지금부터 갑질을 할 것이다.
0: And oh, is it a scene of a parent abusing power? It ends
13: 그토록 꿈꾸던 선생이 되고는
14: 첫 서류가 심했어라니.
0: With a feeling of a letter of apology, something she did not think of doing even as a student. Meanwhile, she witnesses a strange trio.
15: 어세미로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에이스들. 네, 필요합니다.
14: 아오이, 리코.
0: Their Japanese nicknames are suspicious as well.
14: 하루카?
0: Curious, Eun-kyung looks through their records.
14: 아오이, 김지수. 마술 동아리 크로이스라?
0: She's concerned about what she finds.
8: 5번이.
0: And alarmed even when she hears.
8: 전국 모의고사 1등? 우리 세영여고의 자랑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 크로이소라.
9: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요?
0: That surprisingly, these girls are top of the class.
8: 사교육 하나도 받지 않고 전국 모의고사 각 영역 1등을 놓치지 않아.
0: But is this somehow linked with black magic?
8: 얼마나 기특해.
0: Meanwhile, 은경 notices a scene she suspects. To be extortion.
9: 현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 지금 흑마술 동아리 애들한테 삥 뜯긴 거야? 선생님이 다 봤어.
16: 복비 같은 거예요.
9: 어? 복비?
16: 네. 쟤들이 우리 성적 향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9: 뭐 기도?
0: A suspicious trio in a black magic club. Just what are they up to at this hour?
9: 우와!
11: 뭐야?
9: 뭐긴 뭐야? 너희 선생님이다!
0: Their secret happens to be...
9: 그러니까 이다이나실 아는 자한테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16: 그렇습니다.
9: 그래? 그럼 나도 이다이나실을 만나게 해줘.
0: 은경 pretends to go along.
9: 이쪽 지만 이다이나실한테 전해줘. 그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문제의 답도 알겠지?
16: 이다이나 씨가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게.
17: And sends a message to the black magic ghost.
16: 단, 이 촉지는 꼭 이다이나 씨만 봐야 돼. 약속해.
17: The next day.
16: 어, 얘들아.
18: 샌.
16: 응.
18: 뒤지기 싫으면 샘 데리고 오래요.
16: 이다이나 씨가?
17: It seems to be upset with In-kyung's challenge.
16: 아, 근데 한 명은 어디 갔어? 아, 하루카, 민지는?
19: 인질로 잡혔어요.
16: 인질?
17: So that night, In-kyung sets out to meet with Idainashi, the Japanese ghost.
16: 눈화장은 꼭 이렇게 해야 돼?
19: 느낌 있잖아요.
17: So...
16: 절대 불면 안 됩니다. 눈화장은 왜 한 거야?
17: That's what we are all asking. Anyhow, she's skeptical but goes ahead with the black magic ritual. Then it turns midnight.
19: 따라오세요.
17: Oh no! The door to the dark side opens up.
16: 이제 시작됩니다. 뭐가?
19: 이름하여.
17: What follows is...
16: 죽음의 모의고사!
17: So the mission is to beat the national entrance exam ghost and pass each of the exams?
20: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이다이나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16: 무슨 소리지?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가?
19: 1교시.
17: Will In-kyung pass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dark side? Using black magic for grades, to what end?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deals with real issues in education, but with a comedy touch.
21: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학원에 안 있는 학생들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받게 됐고 사교육 시장이 재작년에 27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의 자녀분들은 더 배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자녀들은 더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이게 시대의 슬픔이구나. 무너진 교권, 그리고 비대해지는 사교육 시장. 이 슬픔을 한 영화로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생실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17: Actress Han Sona took on the role of a hopeful teacher in training. Her first impression of the scenario was that it was unusual.
22: 되게 궁금했고 개성이 아주 넘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고
17: The three actresses who played the students in the Black Magic Club showed an impressive synergy.
22: 제가 그동안 무거운 것만 해왔었고 코미디를 시도해본 적이 없었는데 메시지도 담겨있는 그런 코미디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촬영을 했던 것도 드러났을 것 같고 세 소녀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보이더라고요. 스크린 데뷔에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면 표현하기가 좀 좋고 보여드리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17: Actress Han Sona led the girls as a senior actress.
22: 후배 배우분들이랑은 작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역할들을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 작품에 그리고 또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17: Black magic, game-like exams, the movie is outside the normal bounds of what we think of when we think of high school.
22: 저희 영화는 호러블리라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영화 같아요. 러블리함과 호러가 같이 섞여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니까
21: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가 교생실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7: Out of the box direction and charming actresses,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Let's meet with a character in the movie, the case story is focusing on today.
23: 네, 선생의 이름은 롤! 바른 길로 인도해주마!
10: 네?
17: She turns up at her old school with a dream of becoming an outstanding teacher. An MZ generation teacher in training, In-kyung. Han Sona tackled the role. the role fit her bubbly public persona well with the fitting brightness and energy.
21: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안에는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미션들을 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했을 때 선아 배우님을 떠올렸던 것 같고 시나리오를 러브레터 보내듯이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22: 솔직히 시나리오 받고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만큼 되게 독특했고
1: 학생에 대한 이런 관심이 곧 사랑이자 선생의 본분이다.
17: She made what could have become awkward scenes and lines less so. The result was that she won the Fantastic Actor Award at the 29th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Look forward to witnessing Han Sona's comedic acting. A weird and adorable horror comedy.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1990년도 초 조선이 강압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 고종이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어쨌든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강회의에 비밀리에 특사들을 파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0: 역사는 실패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역사가 실패했다면 지금 2026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실패가 여러 가지의 형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1: 믿고 있던 아라사마저 거절하였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2: 이제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문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 뿐이에요. 거기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지금으로선 중립국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2: 자, 이번 회의에 제출할 탄원서입니다. 이건 조선의 요구를 담은 공고문, 그리고 이건 늑약의 과정을 자세하게 담은 부속문서. 이 검사가 만국 공법을 검토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참사관이 불란서 말로 옮길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곧 열차가 베를린에 도착을 할 겁니다. 거기 잠깐 머물면서 우리 탄원서를 인쇄하고 독일 황제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 봅시다. 자,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여기가 이준 검사, 그리고 여기가 이휘종 참사관.
1: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준입니다.
3: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관 중신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거침없이 기소한 그 정의의 검사님, 아, 영광입니다.
2: 드디어 우리 세 명이 이렇게 모였네요. 명심합시다. 우린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입니다.
4: 헤이그는 헤이그 특사 3인방의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요. 소설 속의 인물 3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이게 재밌게 잘 만들어진 공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5: 우금치 언덕에 총성이 빛처럼 쏟아... 너 내 소설 투고했어?
6: 매주 연재해 주겠대. 그것도 황성신문에서.
5: 진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소설을 보겠네?
6: 진짜 잘 됐지.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길 바랬잖아.
5: 뭐랄까, 작은 온기가 됐으면 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6: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5: 모두가 자신의 봄을 가질 권리가 있다.
6: 비록 지금은 일본이 조선의 봄을 빼앗아갔지만
1: 왜 그래?
5: 사실 두려워 걱정이 돼 신문에 나면 일본인들도 볼 텐데
0: 눈에 그는 조선의 봄이라는 시를 통해서 국가의 독립을 염원했던 예술가를 표현하고 싶었고 언어나 감정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네 같은 조선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을 기약해보자 라는 의미로 그 인물을 조금 설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3: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는
2: 거죠? 아니요. 반드시 들어가야죠. 반드시 들어가서 외쳐야 됩니다. 대한제국은 국권이 살아있다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고.
6: 쉽지 않은 길이 되겠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7: 이게 이른 마지막 기회. 이게 이른 마지막

0: 크게 움직이지 말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좀 숨깁시다.
1: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조선인들 생포하라.
2: 다들 움직여! 하!
3: 성우야, 이준.
4: 왜 그랬어? 나는 나선우를 모른다. 왜 그렇게 말했어? 어, 대답해. 왜 그랬어?
5: 정우가 감히 이 열차 안에 탔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왜냐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정우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우는 몰래 열차에 탔을 거고, 정우를 따라가다 보면 일본군들은 이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정우를 뒤따라 오다 보니까 이제 열차에 원하지 않던 그런 정우도 타면서 일본군도 타면서 저희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 정우가 가장 큰 잊지 말아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6: 이준, 아라사에서도 독일에서도 황제를 찾아갔더군. 잊었나? 조선의 모든 외교권은 우리 대일본 제국에게 있다. 너희들은 대체 왜 위대한 천황 폐하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지? 황국 신민이 되는 것에 영광으로 할란 말이야. 신임장 어딨나? 황제가 또 누굴 보냈어? 같이 탄 새끼가 누구야?
7: 사령관님, 계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6: 황제를 압박하려면 신임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8: 사실 열차 안에 일본의 강압에 휩싸여 있는 조선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계속해서 일본의 압력이 들어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만 우리가 앞을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그 차단됨이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소들이 역을 서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근데 조선이 같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현실과 조금 차단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로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3: 그래, 정우야. 형이 이 약속 꼭 지킬게.

저희 대사 중에도 있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상설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실패라는 단어 안에 그 다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Isung Yongguan.
2: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Beware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Let's go. Simply K-pop. Hi, everyone. Welcome to Simply K-pop. I'm today's special MC, Heartways Friends.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스페셜 MC 키비로벨 루키아 인사드립니다.
1: You might be a little confused right now and thinking,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2: 허허, 그러실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1: allow us to introduce ourselves.
2: 글로벌 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1: To extend Simply K-pop's reach the stars above
2: 특별히 출동한 오늘의 감촉 귀염둥이 스페셜 MC
1: 브리안
2: 루키아입니다
1: Make some noise! 감사합니다 With Gravity's Alan and Wonjin away for a moment
2: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스페셜 MC들이 호시 담당 여러분의 마음을 노릴 예정입니다
1: That's right, this is your warning The stages we have in store today and seriously next level Emergency! It's a major heart attack alert
2: 없이 하지만 진짜 보물을 찾으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1: Absolutely Without further ado, shall we set sail on our adventure?
2: 네, 모두 탓 올릴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무대 바로

0: Rokia, don't we look like we belong at an amusement park today?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Totally. So Rokia, what's your favorite ride?
1: 전 완전 롤러코스터 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요? 형은요?
0: We ar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인데요, 진짜?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말이 완전 난리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뮤직.

0: 힙합.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it's Ided. Welcome.
2: Yeah. Yeah.
3: Yeah.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4: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Yeah.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움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1: Ye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완전 청춘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춤을 그 자체. Yes. 혹시
3: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3: 맞습니다. Yeah.
6: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6: 감사합니다.
0: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3: 네, 너무 잘 추셨습니다.
0: 좋아요.
3: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6: 네, 네. 파이팅! 준비하시고.
3: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뮤직 큐!

0: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어, 감사합니다.
2: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네.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3: 네. That's why we have global fans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i there.
4: Oh.
5: Hello.
3: Hi there. Hell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5: Hi, my name is Yanyi and I'm from Malaysia.
3: Hi. Hi, hi Yanyi. Okay. So here's a question.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Your outfit looks a little familiar somehow.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Aidit's style. Is that right?
5: Yes, so this t-shirt is actually from Aidit's fan con. So it was the best memories for Aidit and also with it. And the t-shirt and also the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is also something like Aidit has styl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3: Aidit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Aidit today. What is it?
5: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3: Okay, you can go ahead.
2: Let's go.
1: Let's go.
5: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Scrolling up and down, jumping a little quad table. Oh, you just pay attention. No one wants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all try. Oh, you just pay attention.
1: You know, running like that.
2: 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어텐션 커버 네.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6: 완전
7: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6: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아,
3: nice. You're very soulful.
5: Thank you.
3: Okay, Yanyi.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Aidit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5: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3: 아, 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8: 네, 한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오,
3: 저희가 잘 어울리네. 넥클리스 for the point today. 네. 오케이. 역시 한 번 더 소개해
9: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9: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3: Okay, so,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and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10: It is my real key point.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니에요.
3: 저희가 그
10: 키 포인트. 감사합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5: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1: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3: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 씨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1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

0: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1: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 씨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1: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s, so he has a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3: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1: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4: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오!
1: 오케이,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보실까요?
5: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힙하게 입진 않아서 완전 힙하게도 성현이처럼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1: 오케이.
0: Okay.
1: Oh, yeah. Okay, okay.
0: Thank you, Yuchan. Thank you.
1: Same with Yuchan. He said he was not a hip 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to go into the hip hop. 마지막으로 준혁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아, 네. 저는 평소 힙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 힙하게 약간 완전 슈트 정장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1: 에이. That sounds great. So since Junhyuk's style used to be pretty on hip-hop, but nowadays he's trying to reduce it, try to become more like a manlish with the suit and ties. Okay,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3: Yes, could you express how you feel about today's interview through beatboxing?
1: Beatboxing, okay. 오늘 기분을, 네, 오늘 기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6: 오. 할 수 있죠.
7: 네, 그러면
1: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7: 네,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1: 아, 동요 비트박스.
7: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0: Yes.
1: Okay, there goes. Let's 자, see.
7: 가보겠습니다.
0: 됐어?
7: 준비됐어.
0: Okay, go back.
6: 떴다 비행기
0: hey.
6: 나라라
0: hey.
6: 나라라
0: hey.
6: 떴다 떴다 비행기
0: hey.
6: 우리 비행기 yeah.
0: 와. 와. 와.
6: Thank you very much. 와.
1: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8: 아, 저도
1: that was amazing.
8: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1: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3: Yes,
1: okay, gave up. Okay,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3: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Saranghae, Vidit.
1: Wow,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7: Thank you.
1: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8: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0: 와우,
8: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dy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0: Yeah. Yeah.
2: Please
0: yeah.
2: show us.
0: Yes.
2: Okay. Please show us.
0: Okay.
2: Wait a minute.
0: Okay, okay.
2: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0: Okay.
7: Thank you.
0: Yeah.
2: Thank you.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한국어로, 한국어로.
2: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Fly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ly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씨를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Attention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Alright,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Idits Fly!
8: 네, 여러분 모두 좋은 준비 되셨나요?
0: 네!
8: 자, 뮤직 스타트!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먹지? 네,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진짜 더워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O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 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화는 잘 안 통하지만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이 울 수도 있는 거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 음악으로 안 통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현의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쟁하시는 박필구 씨께서 약간 베이스적인 반주를 계속 깔아주고 있거든요. 현현 선서는 내가 할 거야, 이제 너 해. 이게 토스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합이 정말 중요한 곡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자고 깬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무 꿈도 안 꾸고 정말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해가 예쁘게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첨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석쯤이었지 싶어요.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국악방송을 들었는데 추석이다 보니 전래동요가 많이 나오더라고. 두꺼바 두꺼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두꺼바 두꺼바 음계 좋다 도파파파파며 혼자 이러다가 연습실에 가서 우리 무슨 곡 할래 무슨 곡 할래 이러다가 제가 그냥 그 선율을 막 뜯었는데 어 그거 괜찮다 그걸로 제가 막 뭘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다가 섬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머릿속에 있는 국물창고에서 뭘 하나 띠 꺼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캐치를 해주는 거죠. 검은고 연주자가 뭘 갖고 왔을 때도 그걸 다 캐치해서 이 곡 좋아 이거 하나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저희 트리거의 곡들이 전부 다.

저희도 그 성광의 뜻대로 일단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섬광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 장단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음악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장단화가 크고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한 곡이라고.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아 저게 한국이 가지고 노는 장단이구나, 그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빨라지네, 이제 가네, 어딜 가고 있네, 좀 올라오는 느낌? 그거를 많이 담으셨던지 끝나고 나서 섬광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electrifying. At this global music festival featuring around 1,500 musicians, three young Koreans confidently conveyed the prid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o the world. Just like the title of the piece performed today, Hyunhyun Sansan, the strings of the instruments became invisible lines. In a foreign land, strangers connect with one another through music. The scenery after the performance is fresh and new.
1: 울퉁불퉁. 악기 만질 때도 이런 느낌인데. 울퉁불퉁한 느낌. 명주실이잖아요, 저희도.
0: A city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intertwine and blend to create something new. The scene feels familiar.
1: 트리거 보는 느낌? 트리거도 사실 전통 악기로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전통 악기지만 전통 음악보다는 약간 창작물에 가까운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전통 안에 있는 현대 음악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저희를 비교해 보자면 그런 느낌 엄청 커요. 이런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완전 성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 들어오면 너무 현대적이고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가 그런 느낌이겠죠. 여기 어제 공연했을 때처럼. 너무 좋다.
0: The today of young artists pierces through the cracks of tradition and moves toward another world. What kind of music will this moment become for the young traditional musicians?

0: Bydgoszcz, Poland's premier music city, is a place where a diverse musical spectrum, from classical to jazz and hip-hop, flows effortlessly. As the buildings of traditional industries were transformed into performance venues, music became the city's identity and the backbone of the local economy.
1: 안녕하세요. 쇼팽의 나라 폴란드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바로 비드고슈츠의 오페라 노바라는 극장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다양한 공연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0: 고문고 플레이어 최현정, who is also active as a YouTuber, was completely absorbed in the fun of filming as soon as she arrived in Bydgoszcz.
1: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강 하나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비드고슈츠에 있는 그르다 강이라고 합니다. 이 그르다 강을 건너다 보면은 강을 쭉 건너는 부분에 강을 건너는 남자라는 엄청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2: 거문고도 그렇지만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반 분들에게는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담아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0: Now that they're here, they can understand a little better how music should connect with the public and how ancient traditions can become a cultural asset. The scenery of Bydgoszcz quietly speaks to them.
1: 폴란드가 워낙 전통 그 나라의 민속음악, 전통음악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거문고도 사실은

노는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저희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면의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것들도 받아들임으로써 저희의 가치관과 내면이 형성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곡이에요.

논이라는 곡에서는 검은고가 다른 현악기랑 좀 다르게 개방현이 많이 활용이 된 곡이에요. 개방현은 따로 음정을 짚어내지 않고 개방이 열려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 음을 그대로 조율을 이미 해놓은 음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을 들어보시면은 거문고가 되게 화려하게 음색을 되게 튀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개방현들을 활용한 곡입니다. 거문고에도 특징인 술대를 사용을 하는데 술대에서 대점을 치는 타악성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곡에서는 거문고가 좀 타악적인 부분을 많이 착용합니다.

일단은 국악기라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그 나라 분들이 보기 쉽지 않았던 악기들로 다양한 음색들을 보여줬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거문고라는 악기는 비슷한 악기도 없을 정도로 너무 처음 보는 신기한 악기다. 그래서 거문고를 하는 연주자로서 되게 기뻤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에서 거문고의 역할은 아쟁이 긴 선율로 이어주면은 가야금과 거문고가 주 선율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장단 속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각자의 내면을 표현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다가 중간에 다시 만나서 그런 융합적인 부분도 보였다가 주로 선율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The one-hour performance has come to an end. Yet the applause simply won't stop.
1: 저희가 공연이 끝났는데도 관객분들이 아무런 미동도 없으시니까 저희끼리 어떡하지 하다가 인사도 드렸는데도 끝이 나지 않아서 저희끼리 급하게 저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집중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공연을 한 곡을 더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1집 수록곡인 Get Away From Me라는 곡이랑 눈치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곡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출연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에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산보에서 베이스 치는 박서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산보에서 코러스, 뭐 피아노, 기타 등등 엔지니어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나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산보에서 드럼 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민기는 마이크가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는 우리 기타리스트 이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보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윤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집 수록곡인 고상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고상이라는 곡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으셨고요. 특히 저기요라는 곡은 이제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와부와부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딱 둘러 계시니까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잘 들어주세요. 와부와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이 예술대라 그래서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구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여기가 아들이 오봉능선 삼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이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아,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4: 여기는 산이 안반으로 돼 있어. 말 그대로 조선인데 그때 당시에 전투를 하면서 개인으로 이제 포탄 작업에서 개인이 돌멩이를 해갖고 개인 참호식으로 만들어놓은 그 형태.
5: 요거는 지금 전투화. 그러니까는
2: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6: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7: 직접 그리신 거예요?
6: 아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리드에선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적어 기록돼 있습니다.
2: This is the Pakjin District, which served as one of the final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The elite North Korean 4th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Nakdonggang River and pushed as far as Yongsan, leading to fierce no-holds-barred battles in this area. After a fierce battle,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of the U.N. Forces pushed the enemy back across the Nakdonggang River and emerged victorious. The news of victory on the Nakdonggang River front became a crucial turning point that mad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ossible. The river water has flowed away, but the mountains, fields, and people remain in that place, bearing witness to the war. 14 years since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War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Mass graves have even been found.
8: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 뜯으러 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9: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준기적 아버지는
7: 죽기도 하고 신빙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8: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 엄청나게
7: 하더라. 날짜리 제일.
8: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아마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9: 어저께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쳤었는데 내 뿔나볼게 간 게래 막감을 칠.
8: 애만 그 총알 주워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동차 뒤에서 그냥 던져놨어.
2: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u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of the area. Even a K-806 armored vehicle has made an appearance, sparking the students' curiosity.
10: Oh, 대무가.
2: For these young students who have only learned about the war through TV and books, the various firearms and equipment are simply fascinating sights to behold.
11: 유해 발굴 팀이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부식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예요?
12: 아, 저 이거 그 전시 유품이에요.
11: 아, 전시 유품? 네. 오늘 학생 들어오는 거. 네. 아, 견학 오는 거 유품 준비하시는 거구나.
12: 맞습니다.
2: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s also set up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students at a base camp near the excavation site.
13: 너무 치열할 거 아니야. 막 산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0: 군대 가면 인식표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6.25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식표가 없어. 그래서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
1: 옛날 군인들이 저희 나라 지키려고 다 지키려고 딱 이렇게 총알이랑 딱 머리 구멍 난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불쌍했어.
2: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요.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3: 자, 김치 파이팅. 하나 둘 셋.

0: 수고하십시오.
1: They'll be working hard away their meal.
0: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2: 제가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1: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0: 문수설병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 아,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 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0: 이 달려 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2: 아,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알, 그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4: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 The next morning, they head to the site to meet the one who called in the tip.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5: 아니, 투자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엽전도 나오고 옛날 비녀도 나오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Korean War are so elderly and their numbers are dwindling, even a small tip can be a huge help in locating the remains of Korean War soldiers.
6: 직접 뭐 그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 유류품 같은 거를 목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위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 아니면 지명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격전지 같은 데서 지명이 부르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귀신골이라든가 뭐 전패고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뭐 본문 같은 형성이 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 마음속에 이게 혹시 6.25 전쟁 당시에 그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나 오늘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인증기 받을 거야. 뭐야, 넌 길을 제대로 보는 거 맞아?
1: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8: 김 교수님,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어때요?
9: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10: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런 병창선 확보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1: 조심하세요.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11: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한통 뚜껑입니다. 네.
1: If equipment worn by a person, such as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5: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6: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7: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8: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9: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0: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0: 방법.
1: 지역 카페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2: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3: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2: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4: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2: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4: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2: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5: 일하러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s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5: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0: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from being ranked eigh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fif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1: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2: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1: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0: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seven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3: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0: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2: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i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i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on the Korean Peninsula.
4: Good. Thank you so much.
5: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1: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acemaker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0: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to reach agreements that do not negatively impa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Korea-U.S. Defense Alliance, Seoul pledged increased amount in cost sharing and pushe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thin the Yi administration's term.
6: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입니다.

0: Time and again, efforts to deploy Korean-made nuclear-powered submarines came up short due to opposition from the U.S. But the Yi administration delivered results again and also paved the way to gain approval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purposes.
1: 안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0: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2: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0: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3: 시골 후보식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0: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4: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0: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5: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0: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6: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7: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1: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5: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혀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단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네노프입니다.
0: 저는 오네노프이션
2: 와이어십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0: 바로 성수입니다.
2: 성수입니다.
0: 근데 사람이 많아요.
2: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2: 브랜드들이. 그쵸?
0: 맞습니다. 네. 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2: 특히 효진이 형.
0: 그쵸?
2: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0: 그쵸?
2: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0: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2: 바로 이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0: 그래서
2: 했죠. 네.
0: 또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 네.
0: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 주제는?
0: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2: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이제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여성분들에게 네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할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래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근데 남자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치시는데요?
2: 전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0: 그럼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비,
0: 태양 방법.
2: 시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표지여가지고.
0: 표지예요.
1: 오!
0: 진짜?
1: 잘한다.
0: 이거 뭐야?
2: 노 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그렇죠.
2: 성공이에요.
0: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용.
1: 이게 약하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2: 사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2: 그래도.
1: 죄송합니다.
2: 지금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했거든요.
1: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정차가 뭐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온앤오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3: 네.
0: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2: 감독님 땡겨요.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동생 계정. 그렇죠.
1: 구독한 모습 막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되어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0: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맨즈 뷰티니까 이제 맨즈 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쵸.
0: 패션 피플분들이 많아요.
1: 그쵸. 잠시만.
0: 저기 역시.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0: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케이블트를 또 위해서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1: 저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우,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4: 아, 아닙니다.
1: 아,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렌즈 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0: 좋아요? 오,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아.
1: 혹시 그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0: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0: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0: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네. 비비.
4: 비비. 아, 비비.
0: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아 이제 오브제 쓰고 아, 있습니다.
0: 진짜 핫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네.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1: 네. 물세안 안 좋다.
0: 아니 그게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0: 예.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있어요?
0: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껴줘야 되고.
0: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착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부겠죠?
4: 네.
1: 파이팅 합시다. 네,
0: 그때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1: 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0: 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0: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5: 네네네.
0: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저는 28살이고 네. 송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0: 왔어요?
5: 여기가 직장.
0: 야,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네. 렌즈 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렌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5: 네.
0: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5: 그 립 관련된 거.
0: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5: 브레이라고.
1: 브레이.
5: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BT겠죠?
5: 네,
1: KBT. 브레이.
5: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5: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렌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5: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5: 네. 간단하게 제품.
0: 이쁘다. 네.
5: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5: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5: 네.
0: 내추럴함.
5: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5: 네,
0: 별점이나
5: 순위나
0: 이런 걸로?
5: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그러니까 결국엔 렌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5: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0: 오,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삼은 팝업인데.
0: 뭐야, 이 K...
1: K 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0: K 라이프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여기가 많아?
1: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것 같고요.
0: 아, 좋습니다. 오.
1: 우와! 우와! 향이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BT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2: 색감도
1: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0: 아, 어? 이거 뭐야?
1: 한국 그 향수인가 봐요.
3: 반갑습니다.
0: 네, 아, 안녕하세요.
3: 네,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네. 시트러스랑 샌달우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오. 7시간
0: 치면 7시간이요?
1: 화창보다는 좀 되게 워리어 저랑 잘 어울리네요.
3: 감사합니다.
1: 네.
0: 어? 좀 좋아요.
1: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0: 낙이냐고.
1: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1: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야.
0: 그러니까.
4: 스콥. 일단 안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들으셨거든요.
1: 마음껏 푸시고
4: 10초 후에 뒤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1: 아, 진짜요?
0: 오케이.
4: 준비되셨나요?
0: 네, 좋습니다.
4: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아, 잠시만요.
4: 아직,
1: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4: 왜 이래, 이거. 4, 3, 2,
0: 이게 뭐야?
4: 거기까지. 상기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0: 예?
4: 이것도 패디팁.
0: 이게 뭔 일이래?
1: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오네. 뭔가 있었는데.
0: 이 시스템이. No. 오.
1: 할 말이 없네요.
0: 네, 네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가져가는 거예요?
4: 그냥? 그럼요.
0: 가져가는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0: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 야, 괜찮다.
0: 나쁘지 않다.
1: 또 완전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0: 네, 송아지 눈.
1: 잘 어울리겠네.
0: 예. 야.
1: 야,
0: 좋다.
1: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0: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1: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0: 와우.
1: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0: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1: 맞아요.
0: 맨. 맨. 그래서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1: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리얼하게. 자,
1: 첫 번째 리뷰템.
0: 짜잔.
1: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0: 와우.
1: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0: 맞죠.
1: 뭐였어요?
0: 남자는
1: 그렇죠.
0: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1: 이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0: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1: 그렇죠.
0: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1: 그렇죠.
0: 뭔 말이에요?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0: 네.
1: 자외선 차단제에는
0: 네.
1: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0: 네.
1: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0: 오.
1: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1: 맞아요.
0: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우중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1: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0: 아, 그럼요.
1: 자, 개봉해 주세요.
0: 네, 이 정도 가면 될까요?
1: 네, 그만.
0: 아, 그만.
1: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0: 오, 완전 물인데.
1: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쓱쓱쓱 네. 발립니다. 그 와이어 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0: 아, 미안해요.
1: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 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네. 그래서 무기 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0: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1: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저건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0: 아, 그럼요.
1: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0: 그 테스트?
1: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아,
0: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1: 사이언스 완전.
0: 예.
1: 짜라란.
0: 짜라란. 사이언스.
1: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0: 제가 그대로 그다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1: 괜히 뭐 붙을 예.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0: 예.
1: 자, 뿌릴게요.
0: 네. 예.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1: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0: 리얼
1: 투스리.
0: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1: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0: 과학 테스트 끝. 우린
1: 깔끔했어.
0: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0: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1: 맞아요,
0: 제품이지
1: 맞아요.
0: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다음은 이제
0: 네.
1: 색조로 가봅시다.
0: 아우!
1: 짜란!
0: 짜란!
1: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0: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1: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0: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1: 꾸안꾸.
0: 게 네,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 듯한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1: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자신감이 넘칩니다.
0: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렇죠.
1: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0: 네.
1: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0: 네.
1: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0: 네.
1: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0: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 리뷰를 위해서
1: 아 뭘 더 합니까?
0: 저
1: 야, 오.
0: 오.
1: 괜찮다.
0: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1: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0: 네.
1: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
1: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0: 맞아요.
1: 발립니다. 실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0: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0: 네.
1: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0: 스며들었어요.
1: 진짜 톤 보정이 살짝
0: 네.
1: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0: 맞아요.
1: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0: 네.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0: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1: 해요?
0: 어.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 자.
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와. 완벽.
1: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0: 아,
1: 눌러봐야 돼.
0: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1: 됐어. 이렇게 하죠. 자, 하나.
0: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1: 야,
0: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0: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0: 어,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네. 아리랑 카드.
0: 네.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1: 어, 맞아,
0: 제품들
1: 맞아.
0: 많이 없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어, 괜찮은데?
0: 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어.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0: 네.
1: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0: 네.
1: 그럼 뭡니까?
0: 입줄?
1: 입줄이 뭐야?
0: 입줄?
1: 색조 한 스푼 가야죠.
0: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0: 아, 맞아요.
1: 바로 브레이트 신 글로우 틴트.
0: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또 이 틴트에 지금 보면은 하루 종일 네.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0: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 24시간이 그쵸.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형 입술로예요?
1: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딥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0: 딥술로?
1: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볼펜 같이 생겼어.
0: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1: 오.
0: 와요.
1: 향. 맛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0: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무향입니다.
0: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1: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0: 네. 오.
1: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거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0: 근데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1: 와, 이거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0: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1: 안 지워졌어요.
0: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1: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을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0: 네.
1: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라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0: 네.
1: 나다가
0: 네.
1: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0: 네.
1: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1: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0: 네.
1: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0: 맞죠.
1: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0: 네.
1: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0: 없어요.
1: 맛은
0: 없어요.
1: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0: 네. 맛 있으면 안 됩니다. 네.
1: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0: 어디 갔냐?
1: 주머니 가져왔어. 아, 너가 아, 절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절도했잖아, 너가.
0: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1: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1: 아, 그러세요.
0: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1: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0: 오?
1: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0: 왜죠?
1: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0: 네네.
1: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0: 오.
1: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0: 맞습니다.
1: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자, 가겠습니다.
0: 네.
1: 이제 착착착이야.
0: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1: 아,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거 하는 거지.
0: 맞지요.
1: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0: 뭔데요?
1: 말해줄 수 없죠. 멋있는데?
0: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1: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바르는데?
2: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1: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오늘 주제 다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만나는 동안.
1: 네.

0: 저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런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인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 오브 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건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것 같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1: 그걸 끝났어.
0: 오, 괜찮네. 발에 뭐야? 병원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미도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민감 피부 1등성.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왁스입니다. 요즘 통일 교육 트렌드가 우리 아이들, MZ세대 친구들 눈높이에 맞춘 통일 교육이라고 해요. 예전엔 통일 교육하면 뭔가 엄격하고 근엄, 진지한 교육이 떠올랐었는데 요즘엔 메타버스로 평양 시내도 구경하고 AI도 적극 활용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힙해진 통일교육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아, 역시 화장을 고치고가 제일 인기가 많군요. 그러면 뜸들이지 않고 바로 화장을 고치고부터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괜찮았나요? 네. 오늘 이렇게 초록초록한 야외 공간에서 또 화장을 고치고 부르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을 고치고가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즐겨 듣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신기했습니다. 제 노래가 조금이나마 이게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평화를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 노래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얘기도 듣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엄윤숙입니다. 저는 여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통일을 보다 쉽게 좀더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이셨네요.
1: 네,
0: 네, 어쩐지 등장하실 때 직접인 향기가 막 물씬 풍겨져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가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네,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1: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민주주의 가치 하에서 평화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듣기로는 여기 9분의 교수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교수님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1: 네, 모두 9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북한학, 인류학 등 북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고, 여기 교육원에서 통일 교육과 그리고 북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9분의 교수님들끼리 회식 같은 것도 가지시나요?
1: 네, 어제도 저희가
0: 아,
1: 회식도 했었고요.
0: 진짜요?
1: 종종 계절이 바뀔 때이 주변이 너무 경치가
0: 예,
1: 좋잖아요.
0: 너무
1: 네,
0: 예뻐요.
1: 그래서 봄꽃이 지기 전에 우리 좀 모이자 또 이래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꽃을 보겠다라고 모여가지고, 아, 우리 그래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하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고도 합니다.
0: 아, 회식에서도 그런
1: 네,
0: 내용으로
1: 그럼요. 서로 우리가 직접적인
0: 보신하시는군요.
1: 담당자고, 수많은 교육 대상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쉽게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지를 풀어가야 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회식이 회식이 아니네요. 네, 어떤 연장선이네요. 업무에
1: 네, 맞습니다.
0: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나요?
1: 크게 보면 정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공공기관에서도 오시고요. 젊은 청소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통일교육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진짜 고루고루 다양한
1: 네,
0: 분들이
1: 다양한
0: 정말
1: 분들이
0: 많이
1: 오시고,
0: 오시네요.
1: 가끔 보면 경찰 분들도 오시고요. 네, 현역 군인 분들도 오십니다.
0: 그동안 좀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텐데,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이 흥미있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교육원에 오시는 젊은 세대라고 하면 보통은 2030이라고 하지만 좀더 구체화한다면 예비교사반이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 없어하고 뭔가 주저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북한을 이야기할 때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두 눈이 반짝하실 때가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1: 그게 뭐냐면 기후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을 알면 알수록, 아, 우리가 북한과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구나. 우리가 기후 문제를 생각할 때 북한을 떨궈놓고 생각할 수가 없구나. 함께 풀어나가야 될 주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림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강하천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바다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의외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히 2030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0: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막 갑자기 궁금한 게막 생각이 나고 이러거든요.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가 국민들의 평화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아주 특별한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1: 통일교육 주간이라고 해서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통일을 생각하자. 강의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딱딱하게 지식으로 북한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더 사회적으로 밖에서 활동도 하고 행사도 하고 콘텐츠 다양한 문화도 즐기면서 좀 재미있게 즐겨보자.
0: 좀 더 직접적으로.
1: 아예 통일을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마음으로 다가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행사로서 행사를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서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통일불안교육부가 주최하고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네.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0: 저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참여해 봐야겠어요.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완전히 빠져들어서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입니다. 노동신문, 북한TV 등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향인댁입니다. 이 토익 1부는 제가 1969년에 창설할 때부터 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남북 대화도 했고 또 나 자신 통일부 장관했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정말 즐거운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다시 여기 만나서 여러분과 얘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을 만들게 된 이유는 1945년 9월에 소련군 산하에서 활동하던 88 특수군단, 특수여단이죠. 거기서 활동하던 약 60여 명의 조선인들이 입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최영건, 김책 이런 사람들이죠. 들어와서 북쪽에 공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조직이 되니까 당 기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기관지 노동신문. 나는 고등학교 다니기 때 처음 봤어요. 그 전에는 정로 때는 우리 뭐 어릴 때니까 우리 볼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다니기 때 이제 민총이라는 민주총련동맹이라는 그때 독보회라는 걸 아침에 해요. 신문 독보회. 독보회 때 노동신문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노동신문 전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는 왠간이 한 부분만 떼가지고 독보회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지시라든가 당의 결정 사항을 독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느낀 것이 이 노동신문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당의 그 정책을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북한 대중에게 김일성주의라고 할까 공산당의 사상의식을 심어주는 것, 사상교양 그리고 대중에게 조직화해서 당의 주류에 뭉치게 하는 것, 동시에 모든 기관이 내게 내리는 지침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동신문, 신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우리 신문식으로 생각하는데 신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노동당의 기관지고 노동당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는, 알리는 그 선전 매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는 누가 책임지느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

0: 승인이 없이는 못 나간다. 사건 사고는 다 이제 점점 변모되고 있고 그 변모되는 과정에 주민들의 조습들을 보여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나쁜 건 잘 안 보여져요.
1: 나는 1950년 6.25 때 월남을 했어요. 알바이트로 그때 내 대학 1학년 때예요. 알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산더미같이 북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내가 6개월 동안에 했어요. 하면서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노동신문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자랄 때 우리가 쓰던 용어와 상당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죠. 박정희 대통령 정권 18년 동안에 16년을 내가 저 북한 담당 책임자가 됐죠. 그래서 한 것이 1.1 사태다, 뭐 울진 3.1사태 혹은 1971년 적수회담, 또 7.4남북공동성남북조절위원회담, 적수회담은 내가 저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석관 생활 속에 노동신문을 매일 같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 뽑으면서 느낀 건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거라. 아, 이제는 고향을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평양, 내가 평양 씨시니까 평양은 그 정말 도산한 장호 고당 조만식 선생의 후예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기독교가 번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교육받았는데 완전히 고향이 없어지는구나 참 슬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2: The charm of sports shines brightest in unpredictable matches and deeply moving moments. With the FIFA World Cup 2026 coming up,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sports stories unknown to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 오늘도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넓은 축구장으로 왔습니다.
1: 론그라운드 말 그대로 저희한테 네. 서니까 막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뛰어야 되나?
0: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조법종 교수님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포츠계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권종호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축구장 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만큼 설레진 않으실 것 같아요.
5: 뭐 글쎄 한 몇천 번 온 것 같은데.
6: 올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도.
0: 아, 예, 예. 아.
6: 제가 녹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진짜 다른 건 안 봐도 이건 꼭 봐요. 올림픽 때 육상 경기, 네. 100m 경기. 저는 이건 안 놓치고 보거든요.
6: 아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세요.
6: 예, 저는 실제로 올림픽 결승전을 많이 봤습니다.
0: 우와, 직접이요?
6: 예, 아. 2011년 런던 올림픽 우사인 볼트 우와. 두 번째 우승했을 때죠.
0: 네.
6: 그때 현장에서 바로 직관했는데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0: 우와, 자기 세레모니도 네. 보시고.
6: 9초 6위 했는데요. 아. 그 순간 스피드 한 60m 지나갔을 때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네. 거의 경주마가 달리는 속도. 이게 과연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냐.
0: 와.
6: 경탄을 전율이 오더라고요.
0: 아, 꼭 놓치지 않고 보는 스포츠 뭐가 있으세요?
1: 아, 제가 스포츠 참 완전 잼병인데 그래도 역시 축구죠.
0: 아 그러세요.
1: 예, 예. 뭔가 뛰는 야성성은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축구는 그래도 꼭 봅니다. 월드컵.
6: 그 이제 뭐 월드컵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죠 축구에 대해서.
1: 그렇죠.
6: 예. 이제 여기 축구장을 보면요.
1: 예.
6: 그 가운데 이제 센터 서클이라고 큰 원이 있죠.
1: 아, 저기. 예예. 예, 예. 예.
6: 그거 있는 이유. 그다음에 여기 페널티 박스 앞에 이렇게 반원이 있죠. 페널티 아크라는 거. 그 왜 있는지 아세요?
0: 아. 저희 아. 공 놓고 처음 시작할 때랑.
1: 공 잘 차고 영역 잘 네. 그려준 거 아닌가요?
6: 이거 심지어요. 유명 선수, 축구 선수도 잘 모릅니다.
0: 생각해 보니까 이 센터 이 동그란 거는 점만 사실 찍으면 되는 건데.
6: 그렇죠.
1: 그러네.
0: 이...
1: 예, 예.
6: 고? 자, 축구가 예.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근데 근대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죠.
1: 아, 그렇죠.
6: 예, 영국에서 룰을 예,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축구 시작할 때 킥오프라 그러죠. A팀 선수가 공을 차려고 그럴 때 B팀 선수가 바로 앞에 1m 앞에 있으면 이게
1: 아~
6: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든 게 10야드 룰을 만들었어요. 10야드.
0: 아~
6: 10야드. 예, 10야드가 밑으로 치면 9.144.
1: 예.
6: 9m 14.

0: 9.4cm인데요.
1: 불가침 영역이군요.
0: 저기가 반지름이 9.14입니다.
2: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가 이 서로 상대편끼리 싸운다 치면 DMZ 같은 저기네요.
0: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 직접 프리킥 할 때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킥을 못 하죠.
2: 그쵸.
0: 근데 페널티킥도 직접 프리킥 중에 하나예요. 근데 페널티킥 할 때 보면 그 앞과 바로 밖에 다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는 순간 다 뛰어들어가죠.
2: 오, 그렇네. 예, 그런 거 보니까.
0: 그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이제 프리킥 찰 때 보면은 심판이 자꾸 뒤로 가라고
2: 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0: 예.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니저부터 어떻게 합니까? 스프레이 때 뿌리잖아요.
2: 아, 맞아. 쉽게 오지 말라고.
0: 이상 이하로 못 들어간다고.
2: 맞아요. 예. 정말 든든합니다.
1: 덕분에 저도 좀
3: 배웠네요.
1: 잘 알았습니다.
2: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하면 지금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0: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일체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3: 맞네요.
0: 반전, 역전, 네, 드라마틱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야구 그 성공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역 연고제가 잘 돼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LG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서울 지역 사람들이고요. 기아는 호남 지역.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롯데를 많이 응원하죠.
2: 우리 아무래도 지역을 뭔가 대표해주는
0: 그렇죠.
2: 그런.
0: 그럼 한일전 축구하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3: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게 이제 동질성을 갖다가 스포츠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3: 그래서 영화 그 대사 중에 지들이 뭘 그렇게 애국한다고 4년마다 저렇게 애국자가 되냐고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4년마다 지금 애국자가 된다고.
2: 네, 그런데 이런 스포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1: 그렇죠.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물로 보여주는 게 다행히 고구려 고문벽화에 보면은 각저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씨름 무덤. 씨름이에요, 씨름. 네, 말 그대로 고구려인하고 서역인이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진 네. 것도 있고요. 수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2: 그렇죠.
1: 먹는 수박이 아니라 손, 그다음에 칠박 해서 손치기.
0: 네. 맞아.
1: 이게 택견하고 연결이 돼요. 태권도.
2: 무기에 관련된 스포츠 벽화가 많이 남아있나 봐요.
1: 고구려 고문 벽화에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스포츠적인 요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말 달리면서 활 쏘는.
2: 맞아요. 예, 그것도 사...
1: 덕흥리 고분벽화에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민족이 아주 날렵하고 순발력하면 또 우리 한국인들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게 스포츠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또 우리나라 그 활 쏘게 하니까 양궁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1: 그렇죠. 네.
2: 진짜 그 세계에서 진짜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들, 기자님이 생각하는 스포츠맨 정신은 무엇일까요?
3: 저는 승복하는 거.
2: 똑같이.
3: 에, 깔끔하게 뭐 주저리주저리 나는 왜 졌고 네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승복하는 거. 전 그게 스포츠맨십인 것 같아요.
0: 저는 그 존중.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합의된 규칙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상대의 존중.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84년 LA 올림픽 때요. 유도에 그 일본의 야마시타라고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우승 후보 1순위였는데 그만 결승에 오르기 전에 다쳤어요. 발을 크게 다쳐가지고 결승전을 사실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결승에서 만난 선수가 이집트 선수예요. 이집트 선수가 그 아픈 다리를 공격하면 무조건 자기가 금메달인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2: 멋있다.
0: 아픈 다리를 공격해주고 내가 이기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은메달, 오히려 대치기를 해가지고 적습니다. 은메달이고 여기는 금메달, 일본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은메달 해가지고요. IOC가 주는 이제 페어플레이 상도 받았고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2: 아, 근데 또 이 스포츠 하면 또 이 국제 외교 정세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로 다른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3: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핑퐁 외교잖아요. 핑퐁 외교 보면은 냉전에 진짜 한복판이었거든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이 내부적으로 막 혁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문에 힘들고 미국의 대전략의 시작을 핑퐁 외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미국 선수 하나가 자기 팀 버스를 놓쳤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그 선수를 태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 선수는 비단을 주고 이 미국 선수는 티셔츠를 주는 방식으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0: 팀파에게 진정을 좀 더 해드리면요. 그 비단천을 준 선수가 장쩌동이라고 그때 세계 거의 가장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그 준 비단천이 그냥 비단이 아니에요. 항저우산 최고 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미국 선수를 만나면 이 비단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교적인

0: 그걸 트기 위해서. 그거를 근데 어떻게 우연히 치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니까 준 거예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미국 팀이 중국에 가서 타고 저 경기를 했죠. 그로부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1: 참 그렇죠. 재밌다.
0: 세계사가 변하게 됐죠.
1: 야, 스포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 역할까지 한 건데.
0: 아니 이거는 특급 외교관이죠.
1: 아, 그러네요. 특급 그렇죠. 외교관.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0: 그때 2000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1: 아,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구나.
0: 아, 최고였죠.
1: 네.
2: 그때는 그 저리저리한 그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3: 어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Manila, February 28, 1842. To Father Legrégois. Most Reverend Father, as I am about to set out for Joseon, I take this opportunity to write a brief letter to you. Around February 16th, Father Lebois decided that Father Mestre should go to Joseon with me. Knowing that this trip will be difficult, he is hoping that God will keep us safe.
1: And then, in April 1842, the Erigone finally departed from Manila and began its voyage towards Joseon. While sailing aboard this ship, Kim Daegeon encountered and learned many new things.
2: Kim Daegeon이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르곤호에는 근대적인 기계가 40몇 개가 있습니다. 만원경, 또 이렇게 청량기 그런 걸 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과학을 접하게 되고 둘째는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바다의 위력을 뼈저리게 보고 야, 이 군함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전쟁에 그것을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면 뭐 온갖 군대를 다 볼 것 아닙니까? 우선 시신을 볼 거고 김대근이 그 일기에 그런 걸 씁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들, 전쟁의 처참함과 평화의 중요성.
1: However, during its voyage, the Erigone changed its original plan to head for Joseon. On August 29, 1842, the Treaty of Nanjing was signed between Britain, the victor of

0: Today, many Koreans visit this place. And An Chung-y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development.
1: 내가 여기다가 성지순례 버슬레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성지 그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정할 수 있게끔 피정 센터를 일단 급하게 지어가지고 손님 한 5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줘가지고 그분들을 유치시켜서 일단은 항상한테 많이 알려야지만이 여기 후원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이제 없었던 걸 이제 막 만들어서 나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0: Currently, this site is managed by the Sisters of St. Andrew in Korea. Shall we take a look around the Lolonboy Shrine of Father Kim Dae-geon? The large building on the left is a retreat center. And there are two churches within the shrine grounds.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이 예술대라 그래서

0: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구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여기가 아들이 오봉능선 삼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 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이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아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4: 여기는 산이 안반으로 돼 있어. 말 그대로 조선인데 그때 당시에 전투를 하면서 개인으로 이제 포탄 작업에서 개인이 돌멩이를 해갖고 개인 참호식으로 만들어놓은 그 형태.
5: 요거는 지금 전투화. 그러니까는.
2: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6: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7: 직접 그리신 거예요?
6: 아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리드에서는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적어 기록돼 있습니다.
2: This is the Pakjin district, which served as one of the final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The elite North Korean 4th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Nakdonggang River and pushed as far as Yongsan, leading to fierce no-holds-barred battles in this area. After a fierce battle,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of the UN forces pushed the enemy back across the Nakdonggang River and emerged victorious. The news of victory on the Nakdonggang River front became a crucial turning point that mad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ossible. The river water has flowed away. But the mountains, fields, and people remain in that place, bearing witness to the war. 14 years since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War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Mass graves have even been found.
8: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도 들어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9: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중기적 아버지는 그거하고 실명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8: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막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을 그때 막 묻었던 시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뼈만 막

0: 크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포탄도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1: 어저께 하나 추, 요만한 거 하나 추었는데 어제도 골라볼게 거기를 막감을 칠
2: 애만 그 총알 주워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동차 뒤에 그냥 던져놨어요.
3: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u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of the area. Even a K-806 armored vehicle has made an appearance, sparking the students' curiosity.
4: Oh!
3: For these young students who have only learned about the war through TV and books, the various firearms and equipment are simply fascinating sights to behold.
5: 유해 발굴 팀이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부식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예요?
6: 아 저 이거 전시 유품이에요.
5: 아 전시 유품? 네. 오늘 학생 들어오는 거. 네. 아 견학 오는 거 유품 준비하시는 거구나.
6: 맞습니다.
3: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s also set up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students at a base camp near the excavation site.
7: 너무 치열할 거 아니야. 막 산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단들 군대 가면 인식표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6.25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식표가 없어. 그래서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
8: 옛날 군인들이 저희 나라 지키려고 지키려고 딱 총알이랑 딱 머리 구멍 난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불쌍했어요.
9: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요.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0: 자, 김치 파이팅. 하나 둘 셋.

0: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eld every spring by the military unit in charge of the excavation site, is a ritual to seek permission from the spirit of the land before breaking ground. Local war veterans have also come to lend their support in the search for the remains of their fellow soldiers. This year, the MND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will conduct excavations at a total of 33 sites nationwide. Additionally, since they frequently receive tips and head out for excavations, work is always underway somewhere, except during the height of summer and winter. The scheduled duration here is 5 weeks, with excavation beginning next week.
1: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발굴 감식단은 그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조심히 가십시오.
1: 앞으로도 찾아야 할 유해가 12만여 분이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Basic excavation soldiers from the 5th Armored Brigade, the unit in charge of the site, have come to assist. Before the full-scale excavation begins, they undergo basic training on remains excavation. A key focus of this training is the military history of the area, as understanding the battles fought in the excavation site aids the excavation process.
3: 이곳이 저희가 이제 발굴해야 될 증명사 299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공군이 점령을 해서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아군이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 작전을 실시했던 포만도 작전이 되겠습니다.
0: Operation Commando was a mission launched in October 1951 to secure the railway stretching from Yeongchon to Chalwon, thereby cutting off enemy supply lines and securing the UN forces' logistics lines. Because the operation covered such a vast area, over 300 sets of remains have been recovered over the past 11 years. This year, they plan to go to Hill 290 on Jinmyongsan Mountain, the US first corps, which carried out Operation Commando, included not only 4 US Army divisions, but also UN forces of various nationalities, such as the 1st Commonwealth Division, as well as the ROC Army's 1st Divi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ities of the remains found are as diverse as the vast operational area itself. The member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ve suddenly become very busy. Although the full-scale excavation is scheduled to begin next week, they look like they might rush out at any moment.
4: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5: 일단 내일 저희가 제보로 인해서 지금 유해가 나왔다는 이제 전파를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확장 노출을 한 장비를 지금 휴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It seems remains have been confirmed in a nearby mountain within their jurisdiction following a tip from a civilian. In such cases, they assemble a temporary team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crew will tag along tomorrow. How are the soldiers spending their time ahead of the excavation? Let's follow Private Kim Kyudon, who will be at an excavation site for the first time, to get a glimpse into the military life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6: 안녕하십니까. 발굴 1과 2팀 일병 김규돈입니다. 이제 식사로 이동을 할 것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A good meal is more important than filming. Mealtime is precious for boosting the soldiers' energy. They can't miss it.
6: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0: They'll be working hard out there, so I hope they enjoy their meal.
6: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2: 제가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0: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6: 문수설배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 아,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 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6: 이 달려 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2: 아,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알, 그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8: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0: 다음 They head to the site to meet the one who called in the tip.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9: 아니 추적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엽전도 나오고 옛날 기념도 나오고 그냥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0: 것이라도 좋으니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1: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인수인계 받을 거야.
2: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3: 김 교수님,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4: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5: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질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원 병창선 확보 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2: 조심하세요.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6: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환통 뚜껑입니다. 아. 네.
2: If equipment worn by a person, such as a uniform, boots, or a hat, is found, there is a high chance that remains will be found as well.
6: 이거 맞네. 아, 이거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건데 이거는.
3: 뭐가 찾았어요?
6: 네. 이건 지금 전쟁 당시 때 이렇게 전투했던 전투화 흔적입니다. 아. 네.
3: 추정하기에 영국군?
6: 네네. 영국군 AI에 있던 뭐 캐나다 단추 같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에 캐나다 소속이 이제 영국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 그 당시에 이 소속되면서 여기서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The excavation team has begun digging at the site to find other parts of the remains first discovered there. After all, if they are the remains of a single pers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are scattered nearby. Private Kim Kyudon, who is still getting used to the site, is also working hard to lend a hand.
4: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그 호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1: 하세요, 파파.
4: 좀 더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이론 교육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4: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 But what exactly did the informant find?
3: 지금 이게 방독면 두건이라는 거죠?
7: 네, 맞습니다. 목근도 있어가지고
8: 두건 안에 두개골의 편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해가 맞고 두개골 편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보고를 하고 확장과 노출 진행을 하려고 한 단계입니다. 네, 두개골입니다.
2: The spot where this small fragment was fou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arch for the remaining pieces. From here, they must go back in time some 70 years.
8: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왜 경사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다가 어떻게 떼굴떼굴해서 추가 부위가 더 굴러갔을 수도 있으니 최초에는 2x2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낙엽을 일단 먼저 제거하고 구획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출 들어갑니다. 알겠죠?
6: 그렇습니다.
8: 준비하세요.
2: First, to prevent the initial discovery, the gas mask and skull from suffering from efflorescence or contamination, they are covered and secured with hanji paper.
1: 오케이. 뭐 나와?
2: Private Kim Kyudon is doing a great job.
1: 나옵니다.
4: 아, 진짜?
6: 맞습니다.
2: Although it is not yet certain which country the owner of this bone fragment belongs to, they will not give up as long as there is even a 1% chance that they were one of our own. A few days later,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of Canada and her delegation visited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Among all the Canadian soldier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16 have not yet returned home. That is why Canada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ir dedication.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임 라이브에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아까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스케줄 중에 하나입니다. 아임 라이브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되게 항상 기대하고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저희랑 같이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샌리스트는요 12월에 발매했던 네, 저희 새 EP 앨범 우화를 순서대로 들려드릴 거고요. 뭔가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대로. 네, 다음 곡 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문이었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앞에 두 곡을 소개를 안 했네요. 처음 들으신 곡이 틈, 그리고 그 다음이 저희 타이틀곡이었던 혼이었습니다. 네. 제목이 다 한 글자라서 좀 헷갈리시죠?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숨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멤버 소개를 할까요? 멤버 소개 네. 전문 네. 제 리더 베이스 권호경입니다.
1: 여러분 박하사
2: 오 마이 갓
1: 기타의 나루 보컬의 박사
0: 아리랑 TV가 올해 3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굉장한 일입니다. 저희도 아직 15년밖에 안 됐는데 따라갈 만 참 멀었네요. 300년까지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루 형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3: 잊지 않고 언제나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정겨운 자리.
0: 말이 좀 길었네요. 한 소리도 하고 싶은 얘기 있나?
4: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다음 노래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0: 얼룩진 마음을 사랑으로 지을 수 있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우화 앨범 또 수록곡이고요. 종이라는 곡 그리고 이어서 멸이라는 곡 연달아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마지막 곡 종, 멸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루션스였습니다.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을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피워야 채워진다. 다 피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1: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1: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1: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아유, 소개시켜 주시려고?
1: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1: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 뭐 오리 잡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1: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2: 삼봉낙.
1: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1: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봉낙이라는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1: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1: 바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1: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2: 아, 이건 진짜.
1: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1: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있네요?
1: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2: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1: 그렇죠. 이게 무슨

0: 어, 이거
1: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3: 네. 연구해서
1: 네. 네, 좋습니다.
3: 가보실까요?
1: 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2: 네.
1: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2: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1: 잘 보세요, 보여요.
2: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뭘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2: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1: 이렇게 감아주고,
2: 네.
1: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2: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1: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2: 그러면
1: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보고
1: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2: 네, 보입니다.
1: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2: 네.
1: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2: 아.
1: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2: 네.
1: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2: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1: 들어가봐.
4: 어림도다.
1: 원리는 알겠죠?
2: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1: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2: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2: 네.
1: 계속 기다려볼게요.
2: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1: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4: 입만 벌리면?
2: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1: 근데 이거 네. 이런 뷰는
2: 네.
1: 역사상 처음일걸요?
2: 그러니까요.
1: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앉으세요.
2: 오! 걸었어. 걸었어.
1: 잡혔어요.
2: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1: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2: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 봐. 걸었어, 걸었어.
1: 오!
5: 장어다.
1: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오, 터는데요?
1: 오!
2: 제대로 터는데?
1: 오!
2: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1: 오!
2: 쏘가리. 쏘가리.
1: 대박.
2: 와, 쏘가리가 나오네.
1: 이거 뚫지 없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들어 올릴게요.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1: 네.
2: 이제 끈으로 네 고고 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이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극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주는 자극이 저는 되게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첼리스트 김호정입니다.

제가 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셨어요.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바꿔보자. 그런데 너는 음감이 있으니 현악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의 매력은요, 일단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제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울림통 자체가 제 몸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첼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악기 통 자체가 울리고 이 줄이 울리면서 되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마찰과 그 울림과 예, 네, 이 통에서 울리는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정말 전신에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닮아 있기도 하고 따뜻한 음색이 첼로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첼리스트한테는 노래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막 노래를 너무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절제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연주는 매번이 기억에 남고 그 무대에서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뭐 어느 하나가 이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다면 첼로 듀엘로와 함께한 백인 첼로를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 첼로 듀엘로에 초청되신 그 두 분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첼로 교수님이시자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백인의 첼로를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가 100명이 한꺼번에 성악으로 따지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첼로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주에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100명이 냈을 때 정말 관객에서 그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고 제가 연습 과정에서 매번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가를 해보자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100명의 아주 웅장한 것과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오는 전율은 지금도 너무 지금도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듣기 편한 음 역대는 이제 그러니까 고음도 아니고 아주 저음도 아닌 우리가 중저음을 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중간 음 역대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내는 것보다는 어느 음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딱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첼로를 닮아간다는 거는 대부분 악기와 사람이 닮아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음악가들에게 연주라는 거는 작품을 재해석하는 분야인데 저희가 바흐나 베토벤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200년 전, 25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저 클래식 음악계는 항상 옛날 것을 왜 저렇게 그리고 그거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 연주라고 또 연주를 하는데 왜 저게 계속 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의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제 10대와 40대가 틀리고 하듯이 이게 해석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길 줄 아신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더 좋아하시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이제 그 작품을 단지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간다고 저는 상상을 해요. 제가 두 개의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출간을 한 명상이라는 음반은 제가 재능기부로 냈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덕원 수도원이라고 북한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잠시 외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거기에 계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고 파이프 오르간이 워낙 이 음량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첼로가 딱 얹어서 연주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서 다 둘 다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오르간과 첼로의 음색의 조화가 너무 멋지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바흐 스윗을 음반을 내는 거는 첼리스트 모두에게 약간 염원 아니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총 6개의 바흐 스윗이 있는데 그중에 3, 4번을 한 거는 가장 약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어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1, 2, 5, 6번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콜로라도 메사 대학에 간 거는 2014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초청받아서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저는 좀 진심으로 정말 악기를 대할 때 좀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주를 해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연주인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을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찾아가서 듣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Join Kay's story for today's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A teacher in training and her students take on the ghosts of the national exam in the school horror comedy. There was buzz about the movie at the 2025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Director Kim Min-ha combined comedy and horror in the second movie in his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series. The now-proven actress Han Sun-hwa played the leads. Actresses Hong Ye-ji, Lee Yeol-eum, Lee Hwa-won, and actor Yoo Sun-ho filled out the ensemble.
1: 몇 년 사이에 학교가 흉흉해졌어.
2: 교생 실습 기간 동안 나대지 말고 쥐 죽은 듯이.
3: 엄마도 말이 그럴수라?
4: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라고?
5: 이럴 거면 그냥 공부를 해, 얘들아.
0: Let's watch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Eun-kyung is a student teacher excited to be starting her new position.
6: 내가 선생님 쩌는데? 가자!
7: 이렇게 모교로 금유환영하네. 기특합니다, 강은경 선생님.
0: She's fully charged and ready for success.
6: 교생 강은경.
7: 우리 반에 오신 강은경 교생 선생님이야. 너희 선배님이란다. 강경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죠.
0: It's her long-awaited meeting with her first class, but...
8: 거기 너, 저요? 지금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어폰 끼고 뭐하는 건가?
9: 학원 숙제하는데요. 왜요?
8: 왜요? 이 선에만 듣던 무너져가는 교권을 내 첫날부터 내 두 눈과 귀로 보고 듣다니! 내 선생의 이름으로 널! 바른 길로 인도해주마!
9: 네?
0: She witnesses what could never have taken place in her student days.
10: 은경아, 안 돼.
0: A student teacher's passion plus a senior teacher's worried gaze. The result?
2: 그러나.
0: A parent pays the school a visit.
2: 나는 지금부터 갑질을 할 것이다.
0: 갑질! And toe. Is it a scene of a parent abusing power? It ends with a feeling of a letter of apology, something she did not think of doing even as a student. Meanwhile, she witnesses a strange trio.
2: 세미로고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에이스들. 네, 필요해요.
7: 아오이. 리코.
0: Their Japanese nicknames are suspicious as well.
7: 하루카?
0: Curious, Eun-kyung looks through their records.
7: 아오이, 김지수. 엄마도 동아리 크로이스라?
0: She's concerned about what she finds.
7: 5번이.
0: And alarmed even when she hears.
7: 전국 모의고사 1등?
11: 우리 세영여고의 자랑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 쿠로이 소라.
7: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요?
0: That surprisingly, these girls are top of the class.
11: 사교육 하나도 받지 않고 전국 모의고사 각 영역 1등을 놓치지 않아.
0: But is this somehow linked with black magic?
11: 얼마나 기특해.
0: Meanwhile, Eun-kyung notices a scene she suspects. To be extortion.
12: 반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 지금 흑마술 동아리 애들한테 삥 뜯긴 거야? 선생님이 다 봤어.
13: 복비 같은 거예요.
12: 어? 복비?
13: 네. 쟤들이 우리 성적 향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12: 뭐 기도?
0: A suspicious trio in a black magic club. Just what are they up to at this hour?
12: 우와!
7: 뭐야?
12: 뭐긴 뭐야? 너희 선생님이다!
0: Their secret happens to be...
7: 그러니까 이다이나시를 아는 자한테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13: 그렇습니다.
7: 그래? 그럼 나도 이다이나시를 만나게 해줘.
0: Eun-kyung pretends to go along.
7: 이쪽 지만 이다이나시한테 전해줘. 그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문제의 답도 알겠지?
14: 이다이나 씨가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게.
15: And sends a message to the black magic ghost.
14: 단, 이 촉지는 꼭 이다이나 씨만 봐야 돼. 약속해.
15: The next day.
14: 어, 얘들아.
16: 샌.
14: 응.
16: 뒤지기 싫으면 샘 데리고 오래요.
14: 이다이나 씨가?
15: It seems to be upset with In-kyung's challenge.
14: 아, 근데 한 명은 어디 갔어? 아, 하루카, 민지는?
17: 인질로 잡혔어요.
14: 인질?
15: So that night, In-kyung sets out to meet with Idainashi, the Japanese ghost.
14: 누나장은 꼭 이렇게 해야 돼?
17: 느낌이잖아요.
15: So...
14: 절대 불면 안 됩니다. 누나장은 왜 한 거야?
15: That's what we are all asking. Anyhow, she's skeptical but goes ahead with the black magic ritual. Then it turns midnight.
17: 따라오세요.
15: Oh no! The door to the dark side opens up.
17: 이제 시작됩니다.
14: 뭐가?
17: 이름하여.
15: What follows is...
17: 죽음의 모의고사!
15: So the mission is to beat the National Entrance Exam Ghost and pass each of the exams?
18: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이다이나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14: 무슨 소리지?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가?
17: 1교시.
15: Will In-kyung pass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dark side? Using black magic for grades, to what end?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deals with real issues in education, but with a comedy touch.
19: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학원에 안 있는 학생들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사교육 시장이 재작년에 27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의 자녀분들은 더 배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자녀들은 더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시대의 슬픔이구나. 무너진 교권 그리고 비대해지는 사교육 시장 이 슬픔을 한 영화로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생실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15: Actress Han Sona took on the role of a hopeful teacher in training. Her first impression of the scenario was that it was unusual.
20: 되게 궁금했고 개성이 아주 넘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고
15: The three actresses who played students in the Black Magic Club showed an impressive synergy.
20: 제가 그동안 무거운 것만 해왔었고 코미디를 시도해본 적이 없었는데 메시지도 담겨있는 그런 코미디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촬영을 했던 것도 드러났을 것 같고 세 소녀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보이더라고요. 스크린 데뷔에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면 표현하기가 좀 좋고 보여드리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15: Actress Han Sona led the girls as a senior actress.
20: 후배 배우분들이랑은 작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역할들을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 작품에 그리고 또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15: Black magic, game-like exams, the movie is outside the normal bounds of what we think of when we think of high school.
20: 저희 영화는 호러블리라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영화 같아요. 러블리함과 호러가 같이 섞여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니까
19: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가 교생실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5: Out of the box direction and charming actresses,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Let's meet with a character in the movie the K-Story is focusing on today.
21: 네, 선생의 이름은 레! 바른 길로 인도해 주마!
22: 네?
15: She turns up at her old school with a dream of becoming an outstanding teacher. An MZ generation teacher in training, In-kyung. Han Sona tackled the role. The role fit her bubbly public persona well with the fitting brightness and energy.
19: 유머러스 하면서도 그 안에는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미션들을 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했을 때 선아 배우님을 떠올렸던 것 같고 시나리오를 러브레터 보내듯이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20: 솔직히 시나리오 받고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만큼 되게 독특했고
1: 학생에 대한 이런 관심이 곧 사랑이자 선생의 본분이다.
15: She made what could have become awkward scenes and lines less so. The result was that she won the Fantastic Actor Award at the 29th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Look forward to witnessing Han Sona's comedic acting. A weird and adorable horror comedy.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2000년도 초 조선이 강압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 고종이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어쨌든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의 비밀리에 특사들을 파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0: 역사는 실패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역사가 실패했다면 지금 2026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실패가 여러 가지의 형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1: 믿고 있던 아라사마저 거절하시네. 정말 큰일입니다.
2: 이제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문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 뿐이에요. 거기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지금으로선 중립국으로 부장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2: 자, 이번 회의에 제출할 탄원서입니다. 이건 조선의 요구를 담은 공고문, 그리고 이건 늑약의 과정을 자세하게 담은 부속문서. 이 검사가 만국공법을 검토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참사관이 불란사 말로 옮길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곧 열차가 베를린에 도착을 할 겁니다. 거기 잠깐 머물면서 우리 탄원서를 인쇄하고 독일 황제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 봅시다. 자,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에이가 이준 검사, 그리고 에이가 이휘종 참사관.
1: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준입니다.
3: 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관 중신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거침없이 기소한 그 정의의 검사님. 아, 영광입니다.
2: 드디어 우리 세 명이 이렇게 모였네요. 명심합시다. 우린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입니다.
4: 헤이그는 헤이그 특사, 3인방의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요. 소설 속의 인물 3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이게 재밌게 잘 만들어진 공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5: 우금치 언덕에 총성이 빛처럼 쏟아... 너 내 소설 투고했어?
6: 매주 연재해 주겠대.
5: 그것도 황성신문에서.
6: 진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소설을 보겠네.
5: 진짜 잘 됐지.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길 바랬잖아.
6: 뭐랄까 작은 온기가 됐으면 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모든
7: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6: 모두가 자신의 봄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비록 지금은 일본이 조선의 봄을 빼앗아갔지만 왜 그래?
5: 사실 두려워 걱정이 돼. 신문에 나면 일본인들도 볼 텐데.
0: 그는 조선의 봄이라는 시를 통해서 국가의 독립을 염원했던 예술가를 표현하고 싶었고, 언어나 감정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네 같은 조선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을 기약해보자 라는 의미로 그 인물을 조금 설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3: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는
2: 거죠? 아니요. 반드시 들어가야죠. 반드시 들어가서 외쳐야 됩니다. 대한제국은 국권이 살아있다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고.
1: 쉽지 않은 길이 되겠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8: 이게 이른 마지막 기회. 이게 이른 마지막 경

0: 함께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이중 열사님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타는 위치도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각자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리더적인 부분 이제 법에 대한 걸 능통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 이 3인방이 고종 황제의 이제 명을 받들어서 함께 이렇게 모여져서 특사를 이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헤이그행 열차 탑승 조선인들 체포하라.
2: 검사님 함정 갔습니다. 검사님 잡고 있습니다.
1: 도착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잡아라 조선인들 체포하라.
2: 선생님 일단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니요.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좀 숨깁시다.
1: 헤이그행 열차 탑승
2: 신입장 잘
1: 지켜요. 조선인들 체포하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조선인들 체포하라.
3: 다들 움직여!
4: 송우야 이준
2: 왜 그랬어? 나는 나선으로 모른다 왜 그렇게 말했어? 어? 대답해 왜 그랬어?
0: 정우가 감히 이 열차 안에 탔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왜냐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정우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우는 몰래 열차에 탔을 거고 정우를 따라가다 보면 일본군들은 이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정우를 뒤따라 오다 보니까 이제 열차에 원하지 않던 그런 정우도 타면서 일본군도 타면서 저희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 정우가 가장 큰 잊지 말아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5: 이준 아라사에서도 독일에서도 황제를 찾아갔더군. 잊었나? 조선의 모든 외교권은 우리 대일본 제국에게 있다. 너희들은 대체 왜 위대한 천황폐하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지? 황국 신민이 되는 것에 영광으로 할란 말이야. 심정 어딨나? 황제가 또 누굴 보냈어? 같이 탄 새끼가 누구야?
6: 사령관님, 계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5: 황제를 압박하려면 심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7: 사실 열차 안에 일본의 강압에 휩싸여 있는 조선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계속해서 일본의 압력이 들어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만 우리가 앞을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그 차단됨이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소들이 역을 서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근데 조선이 같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현실과 조금 차단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로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4: 그래 정우야 형이 이 약속 꼭 지켜.

저희 대사 중에도 있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상설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실패라는 단어 안에 그 다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편안한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입니다.
2: 저는 오늘 오픈이션
1: 와요시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2: 바로 성수입니다.
1: 성수입니다.
2: 근데 사람이 많아요.
1: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맞아요.
1: 브랜드들이. 그쵸?
2: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1: 특히 효진이 형.
2: 그쵸.
1: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2: 그쵸.
1: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2: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1: 맞아요.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2: 그래서.
1: 라고 했죠. 예.
2: 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2: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2: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네.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또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또 선물해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그냥 남자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치시는데요?
2: 좀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오!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그쵸? 그럼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네.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아.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0: 태양 피하는 방법.
2: 10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뿌지어가지고.
0: 뿌지예요? 오! 진짜?
2: 잘한다.
0: 이거 뭐야?
2: 노 연출.
0: 아, 진짜로?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아, 그렇죠.
2: 성공해.
0: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용.
1: 이게 악차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2: 사실 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드를.
2: 안 좋네요.
1: 죄송합니다.
2: 지금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정체가 뭐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온앤오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2: 감독님 땡겨요.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아, 동생 계정.
3: 그렇죠.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하는 모습 막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되어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해주셨어. 지금까지.
0: 만져.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맨즈 뷰티니까 또 이제 맨즈 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아,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쵸.
0: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1: 그쵸. 잠시만.
0: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0: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케이블티를 또 위해서는 또 해야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4: 아, 네네.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혹시
1: 어디 저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우,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 어, 너무 좋으신데요?
4: 아, 아닙니다.
1: 아,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아,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렌즈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0: 좋아요? 오,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아.
1: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0: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0: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0: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갈아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4: 비비. 아, 비비.
0: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아 이제 오브제 아, 쓰고 맛있어. 있습니다.
0: 진짜 핫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네.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1: 네. 물세안 안 좋다고.
0: 아니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0: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어요.
1: 오, 있어요?
0: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껴줘야 되고.
0: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착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4: 네.
1: 파이팅 합시다.
0: 네,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4: 네.
0: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1: 고마워요.
0: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0: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5: 네네네.
0: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0: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5: 여기가 직장.
0: 아,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네. 렌즈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렌즈뷰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5: 네.
0: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5: 그 립 관련된 거.
0: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5: 브레이라고.
1: 브레이.
5: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뷰티겠죠?
5: 네,
1: K뷰티. 브레이.
5: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5: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1: 계시구나.
0: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렌즈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0: 있어요?
1: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2: 바르셨네요, 뭐 지금.
1: 네. 간단하게 제품.
0: 예쁘다.
1: 네.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2: 미닉 제품이요?
1: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2: 내추럴한
1: 보르스. 네.
0: 내추럴함.
1: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2: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1: 네,
0: 별점이나
1: 순위나 이런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2: 결국엔 맨즈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1: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0: 좋네요. 뭐 있나?
2: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삼은 팝업인데.
0: 뭐야, 이게 K...
2: K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0: K라이프스타일도 있네, K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2: 여기가 완전 K브랜드를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거 같고요.
0: 아, 좋습니다. 오.
2: 우와! 우와! 향이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2: 한국의 색을 K뷰티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3: 색감도.
2: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0: 이거 뭐야?
2: 한국 그 향수인가 봐요.
4: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로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쫓아내봤습니다.
0: 오.
4: 7시간이요?
0: 7시간이요?
4: 한창
0: 노래는
2: 좀... 되게... 워리어 저랑 잘 어울리네요.
4: 감사합니다.
2: 네.
0: 좀 좋아요.
2: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0: 낙이냐고.
2: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팝업스토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2: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습니다. 네. 다 이게 한국 K브랜드라는 거야.
0: 그러니까.
2: 스콕.
5: 일단 한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드리시고
2: 마음껏 푸시고
5: 10초 후에 2위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2: 아, 진짜요?
0: 오케이.
5: 준비되셨나요?
0: 네, 좋습니다.
5: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2: 아, 잠시만요.
5: 아직.
2: 잠깐만요. 잠깐만요.
5: 왜 이래, 이거. 4, 3, 2, 1.
0: 이게 뭐야?
5: 거기까지.
0: 좋습니다.
5: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0: 예?
5: 이것도 패디팁.
0: 이게 뭔 일이래?
2: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오네. 뭔가 있었는데?
0: 이 시스템이. No.
2: 할 말이 없네요.
0: 네,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가져가는 거예요?
5: 그럼요.
0: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0: 나 저 같은 경우에는
2: 야, 괜찮다.
0: 나쁘지 않다.
2: 또 와이어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0: 네, 송아지 눈.
2: 잘 어울리겠네.
0: 예.
2: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0: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손수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2: 인터뷰의 제품을 토대로 또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2: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0: 와우.
2: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0: 예,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2: 맞아요.
0: 맨. 맨. 그래서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2: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리얼하게. 자,
2: 첫 번째 리뷰템.
0: 짜잔.
2: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산 플러스.
0: 와우.
2: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0: 맞죠.
2: 뭐였어요?
0: 남자는
2: 그쵸?
0: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2: 이야.

0: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0: 그렇죠.
1: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0: 그렇죠.
1: 뭔 말이에요?
0: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제에는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네.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1: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0: 맞아요.
1: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거.
0: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1: 아 그럼요.
0: 자 개봉해주세요.
1: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0: 네 그만.
1: 아 그만.
0: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1: 오 완전 물인데.
0: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1: 아, 미안해요.
0: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이래요.
1: 네.
0: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1: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0: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 아 그럼요.
0: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1: 그 테스트?
0: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1: 아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0: 사이언스 완전.
1: 네.
0: 짜라란.
1: 짜라란. 사이언스.
0: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1: 제가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0: 괜히 뭐 네. 붙을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1: 네.
0: 자 뿌릴게요.
1: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0: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1: 리얼
0: 투쓰리.
1: 오 아니 이거 붙지 않아.
0: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요.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1: 과학 테스트 끝. 우린
0: 깔끔했어.
1: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네요. 저 만족스럽습니다.
1: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0: 맞아요,
1: 제품이지
0: 맞아요.
1: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0: 네.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다음은 이제
1: 네
0: 색조로 가봅시다.
1: 아우
0: 짜란
1: 짜란.
0: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마연스러움이죠.
1: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0: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1: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0: 꾸안꾸.
1: 게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0: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0: 자신감이 넘칩니다.
1: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렇죠.
0: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1: 네.
0: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1: 네.
0: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1: 네.
0: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 리뷰를 위해서
0: 제가 아 뭘 더 합니까?
1: 저
0: 야 오 오
1: 오
0: 괜찮다.
1: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0: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1: 네.
0: 제가 느꼈을 때는
1: 네.
0: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1: 맞아요
0: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1: 아
0: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1: 네.
0: 근데 자연스럽게
1: 네.
0: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1: 스며들었어요.
0: 진짜 톤 보정이 살짝
1: 네.
0: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조전을 못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1: 맞아요.
0: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1: 네.
0: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0: 해요?
1: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0: 그러니까 자
1: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0: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와 완벽.
0: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1: 아,
0: 눌러봐야 돼.
1: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0: 됐어. 이렇게 오케이. 하자. 자 하나.
1: 할게요. 하나.

0: 둘, 셋.
1: 오!
0: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1: 야.
0: 리얼 리뷰.
2: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맞아요.
2: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0: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2: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0: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2: 아도나산이 진짜. 네. 아리랑 카드. 네.
0: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2: 괜찮은데?
0: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 좋습니다.
0: 네.
2: 자외선 차단과 이제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0: 네.
2: 그럼 뭡니까?
0: 입줄?
2: 입줄이 뭐야?
0: 입줄?
2: 색조 한 스푼 가야죠.
0: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성수동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0: 아 맞아요.
2: 바로 브레이 씬 글로우 틴트.
0: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쁘게 나와야.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2: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0: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봐야 돼. 24시간이.
2: 그쵸.
0: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2: 맞아요.
0: 형 입술로예요?
2: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0: 뒤 입술로?
2: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뭐 볼펜 같이 생겼어.
0: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2: 오.
0: 와요.
2: 향. 맛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0: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2: 무향입니다.
0: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2: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0: 네. 오.
2: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0: 이제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2: 와, 오,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0: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2: 안 지워졌어요.
0: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2: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2: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네.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0: 네.
2: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0: 네.
2: 나다가
0: 네.
2: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0: 네.
2: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0: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2: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0: 네.
2: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0: 맞죠.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0: 네.
2: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0: 없어요.
2: 맛은
0: 없어요.
2: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0: 네, 맛 있으면 안 됩니다. 네.
2: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0: 어디 갔냐?
2: 주머니 가져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2: 절도했잖아 너가.
0: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2: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2: 아 그러세요.
0: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2: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0: 오?
2: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0: 왜죠?
2: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0: 그쵸 그쵸 그쵸.
2: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0: 네네.
2: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0: 오.
2: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0: 맞습니다.
2: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2: 자, 가겠습니다.
0: 네.
2: 이제 착착착이야.
0: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2: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걸 하는 거지.
0: 맞지요.
2: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0: 뭔데요?
2: 말해줄 수 없죠. 무슨데?
0: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2: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잘했는데?
1: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2: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준준아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드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런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인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오브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싱.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거 같잖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1: 그걸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바로에 뭐야? 병원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미도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
1: 예, 민감 피부 1등선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 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5: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6: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7: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8: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9: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고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0: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4: 지역 카페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0: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 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3: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0: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Yi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4: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0: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4: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0: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0: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s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2: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0: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5th spot in quarter one.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3: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3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4: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3: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0: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5: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0: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2: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3: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4: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5: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2: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왁스입니다. 요즘 통일 교육 트렌드가 우리 아이들, MZ세대 친구들 눈높이에 맞춘 통일 교육이라고 해요. 예전엔 통일 교육하면 뭔가 엄격하고 근엄, 진지한 교육이 떠올랐었는데 요즘엔 메타버스로 평양 시내도 구경하고 AI도 적극 활용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힙해진 통일교육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아, 역시 화장을 고치고가 제일 인기가 많군요. 그러면 뜸들이지 않고 바로 화장을 고치고부터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괜찮았나요? 네. 오늘 이렇게 초록초록한 야외 공간에서 또 화장을 고치고 부르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을 고치고가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즐겨 듣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신기했습니다. 제 노래가 조금이나마 이게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평화를 부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 노래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얘기도 듣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엄윤숙입니다. 저는 여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통일을 보다 쉽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이셨네요.
1: 네.
0: 어쩐지 등장하실 때 그 직접적인 향기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가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네,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1: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민주주의 가치 하에서 평화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듣기로는 여기 9분의 교수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교수님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1: 네, 모두 9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북한학, 인류학 등 북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고 여기 교육원에서 통일 교육과 그리고 북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9분의 교수님들끼리 회식 같은 것도 가지시나요?
1: 네, 어제도 저희가 회식 또 했었고요.
0: 아,
1: 종종 계절이 바뀔 때 이 주변이 너무 경치가 좋잖아요.
0: 네, 너무 예뻐요. 네,
1: 그래서 봄꽃이 지기 전에 우리 좀 모이자 또 이래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꽃을 보겠다라고 모여가지고 아 우리 그래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고도 합니다.
0: 아 네. 회식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1: 네, 그럼요. 서로 우리가 직접적인 담당자고 수많은 교육 대상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쉽게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지를 풀어가야 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회식이 아니네요. 네. 어떤 연장선이네요. 업무에.
1: 네, 맞습니다.
0: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나요?
1: 크게 보면 정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공공기관에서도 오시고요. 젊은 청소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통일교육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진짜 고루고루 다양한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1: 가끔 보면 경찰분들도 오시고

0: 군인분들도 오십니다.
1: 그동안 좀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텐데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이 흥미있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교육원에 오시는 젊은 세대라고 하면 보통은 2030이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화한다면 예비교사반이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 없어하고 뭔가 주저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북한을 이야기할 때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두 눈이 반짝하실 때가 있어요.
1: 어떤 거예요?
0: 그게 뭐냐면 기후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을 알면 알수록 아, 우리가 북한과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구나. 우리가 기후 문제를 생각할 때 북한을 떨궈놓고 생각할 수가 없구나. 함께 풀어나가야 될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림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강하천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바다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의외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히 2030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막 갑자기 궁금한 게 막 생각이 나고 이러거든요.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가 국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아주 특별한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0: 통일교육주간이라고 해서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통일을 생각하자. 강의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딱딱하게 지식으로 북한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밖에서 활동도 하고 행사도 하고 콘텐츠 다양한 문화도 즐기면서 좀 재미있게 즐겨보자.
1: 좀 더 직접적으로.
0: 아, 예. 통일을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마음으로 다가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행사로서 행사를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서 합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랑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1: 저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참여해 봐야겠어요.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완전히 빠져들어서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입니다. 노동신문, 북한TV 등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장인덕입니다. 이 통일부는 제가 1969년에 창설할 때부터 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남북대화도 했고 또 나 자신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정말 즐거운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다시 여기 만나서 여러분과 얘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을 만들게 된 이유는 1945년 9월에 소련군 산하에서 활동하던 88 특수군단, 특수여단이죠. 거기서 활동하던 약 60여 명의 조선인들이 입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최영건, 김책 이런 사람들이죠. 들어와서 북쪽에 공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조직이 되니까 당 기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기관지 노동신문.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봤어요. 그 전에는 정로 때는 우리 뭐 어릴 때니까 우리 볼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민총이라는 민주청년동맹이란 그때 독보회라는 걸 아침에 해요. 신문 독보회. 독보회 때 노동신문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0: 나도 지금 전면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는 왠간이 한 부분만 떼가지고 독보회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지시라든가 당의 결정 상황을 독보회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느낀 것이, 이 노동신문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당내 그 정책을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북한 대중에게 김일성주의라고 할까, 공산당의 사상 의식을 심어주는 것, 사상 교양, 그리고 대중에게 조직화해서 당의 줄을 뭉치게 하는 것, 동시에 모든 기관이 내게 내리는 지침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동신문 신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우리 신문식으로 생각하는데 신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동당의 기관지고 노동당 내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는, 알리는 그 선전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는 누가 책임지느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기서 거별을 하는 거죠.
1: 북한의 신문이 여러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 평양신문, 민주조선, 기타 등등 이제 지방신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최상위급에 있는 그 신문이 노동신문입니다.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이나 종부신문이나 일반신문이 다 똑같은 내용을 담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는 선전선동의 유혈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공개 언론에 나가는 거는 노동당의 승인이 없이는 못 나간다. 사건 사고는 될수록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씨 일가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점점 변모되고 있고 그 변모되는 과정에 주민들을 좋아한다,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나쁜 건잘안 보여져요.
0: 나는 1950년 6.25때 월남을 했어요. 알바이트로. 그때 내가 대학 1학년 때예요. 알바이트로 갔더니 산더미같이 북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내가 6개월 동안에 했어요.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노동신문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자랄 때 우리가 쓰던 용어와 상당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죠. 박정희 대통령 정권 18년 동안에 16년을 내가 저 북한 담당 책임자가 됐죠. 그래서 한 것이 1.1 사태다, 뭐 울진삼조 사태, 혹은 1971년 적수회담, 또 7.4 남북공동 남북조절위원회다. 적수회담은 내가 저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석관 생활 속에 노동신문을 매일 같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서 느낀 건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거라. 이제는 고향을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평양, 내가 평양 출신이니까 평양은 정말 도산한 장호 고당 조만식 선생의 후예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교육받았는데 완전히 고향이 없어지는구나, 참 슬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2: The charm of sports shines brightest in unpredictable matches and deeply moving moments. With the FIFA World Cup 2026 coming up,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sports stories unknown to us on humanity's beyond borders.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 오늘도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넓은 축구장으로 왔습니다.
1: 롱그라운드 말 그대로 저희한테 서니까 막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뛰어야 되나?
0: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조법종 교수님 그리고 김기현 교수님.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포츠계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권종호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축구장 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만큼 설레진 않으실 것 같아요.
5: 뭐 글쎄 한 몇천 번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도.
0: 아, 예, 예.
5: 제가 녹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진짜 다른 건 안 봐도 이건 꼭 봐요. 올림픽 때 육상 경기, 네. 100m 경기. 저는 이건 안 놓치고 보거든요.
5: 아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세요.
5: 예, 저는 실제로 올림픽 결승전을 많이 봤습니다.
0: 우와, 직접이요?
5: 예, 아. 2011년 런던 올림픽 우사인 볼트 우와. 두 번째 우승했을 때죠.
0: 네.
5: 그때 현장에서 바로 직관했는데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0: 우와, 자기 세레모니도 네. 보시고.
5: 9초 6위 했는데요. 아. 그 순간 스피드 한 60m 지나갔을 때가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네. 거의 경주마가 달리는 속도. 이게 과연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냐.
0: 와.
5: 경탄을 전율이 오더라고요.
0: 아, 꼭 놓치지 않고 보는 스포츠 뭐가 있으세요?
1: 아, 제가 스포츠 참 완전 젬병인데 그래도 역시 축구죠.
0: 아 그러세요.
1: 예, 예. 뭔가 뛰는 야성성은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축구는 그래도 꼭 봅니다. 월드컵.
5: 그 이제 뭐 월드컵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죠 축구에 대해서.
1: 그렇죠.
5: 예. 이제 여기 축구장을 보면요.
1: 예.
5: 그 가운데 이제 센터 서클이라고 큰 원이 있죠.
1: 아, 저기. 예예. 예, 예.
5: 그거 있는 이유. 그다음에 여기 페널티 박스 앞에 이게 반원이 있죠. 페널티 아크라는 거. 그 왜 있는지 아세요?
0: 아. 저희 아. 공 놓고 처음 시작할 때랑.
1: 공 잘 쳐라 영역 잘 이렇게 네. 그려준 거 아닌가요?
5: 이거 심지어요 유명 선수 축구 선수 잘 모릅니다.
0: 생각해 보니까 이 센터 이 동그란 거는 점만 사실 찍으면 되는 건데.
5: 그렇죠.
1: 그러네.
0: 이...
5: 자 축구가 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근데 근대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죠.
1: 아, 그렇죠.
5: 네. 영국에서 룰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축구 시작할 때 킥오프라 그러죠. A팀 선수가 공을 차려고 그럴 때 B팀 선수가 바로 앞에 1m 앞에 있으면 이게
1: 아~
5: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든 게 10야드 룰을 만들었어요. 10야드.
0: 아~
5: 10야드. 예, 10야드가 미터로 치면 9.144.
1: 예.
5: 9m 14.4cm인데요.
1: 불가침 영역이군요.
5: 저기가 반지름이 9.14입니다.
0: 아~,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가 이 서로 상대편끼리 싸운다 치면 DMZ 같은 영역이네요.
5: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0: 네.
5: 그 직접 프리킥 할 때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아~ 킥을 못 하죠.
0: 그렇죠.
5: 근데 페널티킥도 직접 프리킥 중에 하나예요. 근데 페널티킥 할 때 보면 그 아크 바로 밖에 다 서 있습니다.
0: 아.
5: 그다음에 차는 순간 다 뛰어들어가죠.
0: 오, 그렇네. 예,
5: 그런 거
0: 보니까.
5: 그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이제 프리킥 찰 때 보면은 심판이 자꾸 뒤로 가라고
0: 맞아요, 하는 경우가
5: 많죠.
0: 예.
5: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니저부터 어떻게 합니까? 스프레이를 때 뿌리잖아요.
0: 아, 맞아. 시키고 오지 말라고.
5: 이상 이하로 못 들어간다고.
0: 맞아요. 예. 정말 든든합니다.
1: 덕분에 저도 좀
2: 배웠네요.
1: 잘 알았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하면 지금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5: 결과를 알 수가 없죠.
0: 아~
5: 일체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2: 맞네요.
5: 반전, 역전, 네, 이게 드라마틱한다는 거예요.
0: 네.
5: 여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야구 그 성공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역 연고제가 잘 돼 있어요.
0: 아~
5: 보통 대부분은 LG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서울 지역 사람들이고요. 기아는 호남 지역.
0: 아.
5: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롯데를 많이 응원하죠.
0: 우리 아무래도 지역을 뭔가 대표해주는
5: 그렇죠.
0: 그런.
5: 한일전 축구하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게 이제 동질성을 갖다가 스포츠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2: 그래서 영화 그 대사 중에 지들이 뭘 그렇게 애국한다고 4년마다 저렇게 애국자가 되냐고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5: 그렇죠.
2: 4년마다 지금 애국자가 된다고.
0: 네, 근데 이런 스포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1: 그렇죠.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물로 보여주는 게 다행히 고구려 고문벽화에 보면은 각저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씨름 무덤.
0: 아~
1: 씨름이에요, 씨름. 네, 말 그대로 고구려인하고 서역인이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진
0: 네.
1: 것도 있고요. 수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0: 아, 그렇죠.
1: 먹는 수박이 아니라
5: 때야죠,
1: 손, 그다음에 칠박 해서 손치기.
5: 네.
0: 응? 아~
1: 이게 태권하고 연결이 돼요. 태권도.
0: 무예에 관련된 스포츠
1: 예.
0: 벽화가 많이
1: 남아있나
0: 봐요.
1: 그게 고구려 고문 벽화에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스포츠적인 요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말 달리면서 활 쏘는.
0: 오, 맞아요. 예, 그것도
1: 더 큰 고분벽화에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민족이 아주 날렵하고 순발력함 또 우리 한국인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스포츠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또 우리나라 그 활 쏘게 하니까 양궁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그 세계에서 진짜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들, 기자님이 생각하는 스포츠맨 정신은 무엇일까요?
2: 저는 승복하는 거.
0: 똑같이.
2: 깔끔하게 뭐 주저리주저리 나는 왜 졌고 네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승복하는 거. 전 그게 스포츠맨십인 것 같아요.
5: 저는 그 존중. 그러니까

0: 뭐냐면 이미 합의된 규칙에 대한 존중. 아. 그다음에 상대의 존중. 아.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1984년 LA 올림픽 때요. 네. 유도에 그 일본의 야마시타라고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우승 후보 1순위였는데 네. 그만 결승에 오르기 전에 다쳤어요. 아. 발을 크게 다쳐가지고 결승전을 사실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결승에서 만난 선수가 이집트 선수예요. 이집트 네. 선수가 그 아픈 다리를 공격하면 무조건 자기가 금메달인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1: 아, 멋있다.
0: 아픈 다리를 공격해주고 내가 이기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건 아. 스포츠가 아니다. 오. 그래서 결국 은메달, 오히려 대치기를 해가지고 적습니다. 은메달이고 여기는 금메달, 일본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은메달 해가지고요. IOC가 주는 이제 페어플레이 상도 받았고 네.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1: 아 근데 또 이 스포츠 하면 또 이 국제 외교 정세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로 나름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2: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핑퐁 외교잖아요. 핑퐁 외교 보면은 냉전에 진짜 한복판이었거든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이 내부적으로 막 혁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문에 힘들고 미국의 대전략의 시작을 핑퐁 외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미국 선수 하나가 자기 팀 버스를 놓쳤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선수를 태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 선수는 비단을 주고 이 미국 선수는 티셔츠를 주는 방식으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0: 팀파에 이게 진행을 좀 더 해드리면요. 그 비단천을 준 선수가 장쩌동이라고 그때 세계 거의 가장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그 준 비단천이 그냥 비단이 아니에요. 항저우산 최고 비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미국 선수를 만나면 이 비단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교적인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걸 근데 어떻게 우연치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니까 준 거예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미국 팀이 중국에 가서 타고 저 경기를 했죠. 그로부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1: 참 그렇죠. 재밌다.
0: 세계사가 변하게 됐죠.
1: 야, 스포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 역할까지 한 건데.
0: 아니, 이거는 특급 외교관이죠.
1: 아, 그러네요. 특급 그렇죠. 외교관.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0: 그때 2000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1: 아,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구나.
0: 아, 최고였죠.
1: 네.
3: 그때는 그 저리저리한 그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2: 어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de. Thank you for watching.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화는 잘 안 통하지만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이 울 수도 있는 거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 안 통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현의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쟁하시는 박필구 씨께서 약간 베이스적인 반주를 계속 깔아주고 있거든요. 현현 선서는 내가 할 거야, 이제 너 해. 이게 토스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합이 정말 중요한 곡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자고 깬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무 꿈도 안 꾸고 정말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해가 예쁘게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섬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석쯤이었지 싶어요.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국악방송을 들었는데 추석이다 보니 전래동요가 많이 나오더라고. 두꺼바 두꺼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두꺼바 두꺼바 음계 좋다. 도파파팝 하며 혼자 이러다가 연습실에 가서 우리 무슨 곡 할래 무슨 곡 할래 이러다가 제가 그냥 그 선율을 막 뜯었는데 어 그거 괜찮다. 그걸로 제가 막 뭘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다가 섬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머릿속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뭘 하나 띠 꺼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캐치를 해주는 거죠. 뭐 거문고 연주자가 뭘 갖고 왔을 때도 그걸 다 캐치해서 어 이 곡 좋아 이거 하나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저희 트리거의 곡들이 전부 다.

저희도 그 섬광의 뜻대로 일단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섬광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 장단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음악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장단화가 크고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한 곡이라고 해서 외국인 분들이 아 저게 한국이 가지고 노는 장단이구나 그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빨라지네, 이제 가네, 어딜 가고 있네, 좀 올라오는 느낌? 그거를 많이 담으셨던지 끝나고 나서 섬광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Bydgoszcz, Poland's premier music city, is a place where a diverse musical spectrum, from classical to jazz and hip-hop, flows effortlessly. As the buildings of traditional industries were transformed into performance venues, music became the city's identity and the backbone of the local economy. Komungo player Choi Hyun-jung, who is also active as a YouTuber, was completely absorbed in the fun of filming as soon as she arrived in Bydgoszcz.
1: 제가 지금 무슨 강 하나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비드고슈치에 있는 드르다 강이라고 합니다. 이 드르다 강을 건너다 보면은 강을 쭉 건너는 부분에 강을 건너는 남자라는 엄청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또 그렇지만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반 분들에게는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담아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0: Now that they're here, they can understand a little better how music should connect with the public and how ancient traditions can become a cultural asset. The scenery of Bydgoszcz quietly speaks to them.
1: 폴란드가 워낙 전통 그 나라의 민속 음악, 전통 음악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거문고도 사실은 국악기들 중에서 제일 전통성이 강한 악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문고는 처음 나왔던 그 예전 악기 그대로의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달라진 점이 없이 그 옛것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악기거든요. 그런 것만큼 사실 거문고가 제일 전통을 가장 유지하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사실 폴란드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국악기로 전통 음악을 발전시킨 곡들을 들려드리면은 아 한국의 전통은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In Poland, they plan to perform once in each of the two cities designated as cities of music, Bydgoszcz and Katowice.

노는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저희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면의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것들도 받아들임으로써 저희의 가치관과 내면이 형성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곡이에요.

논이라는 곡에서는 검은고가 다른 현악기랑 좀 다르게 개방현이 많이 활용이 된 곡이에요. 개방현은 따로 음정을 짚어내지 않고 개방이 열려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 음을 그대로 조율을 이미 해놓은 음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을 들어보시면은 검은고가 되게 화려하게 음색을 되게 튀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개방현들을 활용한 곡입니다. 검은고에도 특징인 술대를 사용을 하는데 술대에서 대점을 치는 타악성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곡에서는 검은고가 좀 타악적인 부분을 많이 착용합니다.

일단은 국악기라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그 나라 분들이 보기 쉽지 않았던 악기들로 다양한 음색들을 보여줬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거문고라는 악기는 비슷한 악기도 없을 정도로 너무 처음 보는 신기한 악기다. 그래서 거문고를 하는 연주자로서 되게 기뻤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에서 거문고의 역할은 아쟁이 긴 선율로 이어주면은 가야금과 거문고가 주 선율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장단 속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0: The one-hour performance has come to an end. Yet the applause simply won't stop.
1: 저희가 공연이 끝났는데도 관객분들이 아무런 미동도 없으시니까 저희끼리 어떡하지 하다가 인사도 드렸는데도 끝이 나지 않아서 저희끼리 급하게 저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집중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공연을 한 곡을 더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This is the day Trigger returns to the Tegu stage after touring the world. Just like Trigger a year ago, new Jump Up participants have been selected to begin their journey of growth as traditional musicians.
1: 2회 대회가 또 더 연결돼서 3회, 4회, 5회 더 앞으로 많은 어떤 성장을 해서 더욱더 많은 젊은 국악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인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0: The Jump Up Project expands the stage for Tegu's traditional musicians. Trigger's new challenge, proving the growth of the past year, has begun.
2: We started to learn a lot.

0: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일단 매일매일 행복해요. 계속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2: The language of the strings crossing boundaries begins another movement of growth. Toward a wider world, the three strings begin to dance.

0: The members are headed to the Teha village to take in the picturesque scenery.
1: We're this train and look
2: crazy.
3: Yeah.
4: It's 6 minutes to go up, 6 minutes to come down, but then you go up there for like.
1: Wow.
0: The monorail went up to the top with the beautiful sea as the backdrop.
5: First time insulting an Australian.
1: He's like totally pale. Oh.
5: The grizzly,
2: grizzly bears.
1: Panda bears.
5: That's pretty, look at that.
1: Dangerous.
0: The Sutosa patrol officers departed from Daepunghon, Uljin, and arrived in Ulleung-do after a week.
5: Wow,
0: the Sutosa regularly visited Ulleung-do and Dokdo. The East Sea is beautiful, even though there's a sad history about this place.
2: Oh, what?
1: Daepunggam.
6: Haeyang Boho Guyeok.
2: All of this?
0: From the Daepunggam Rock Observatory, the members thought of patrol officers as they looked out to the rocky islands and many oddly formed rocks.
7: Very dangerous, actually.
8: Little trash, for sure.
5: 3, 2, 1.
1: It's very bright. I cannot see anything.
6: 1882년도에 이제 그 2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은 못 살겠어요.
1: 울릉도예요?
6: 예. 그래도 이걸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저기 중앙정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인랜드에서 사람이 쪽으로 와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시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토사라고 그랬어요.
1: 수토.
2: 아, 여기 수토사.
1: 여기 오던 사람.
6: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감찰.
2: 수색수?
6: 예. 예. 페트롤.
1: 수색.
6: 여기 10대 비경이니까 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즐기시 바랍니다. 이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1: 아.
6: World best.
9: View place of the world.
8: Even though, even from up 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incredibly clear.
0: Sutosa, the patrol officers had to return to the mainland after their duties were complete. They looked out to the vast sea as they waited for the winds to blow.
1: Yeah, yeah.
5: 그럼 지금 어디에 가는 거야?
6: 성토굴에 가고 있어요.
5: 아.
6: 저희가.
1: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6: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0: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1: 청화신당입니다.
2: 여기에요?
6: 예, 청화신당. 야, 다 왔네.
1: 인사드려야 되는
6: 예, 인사합니다. 잘 왔어요.
1: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0: The Se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6: 예, 여기는 Seongha Shindang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6: 아, 저기 저거를 동남동묘라고 해요.
0: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e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1: 선생님 여기 와서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는 있나요?
6: 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우선 울릉도에 왔다고.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6: 네,
8: 그럼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0: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Ulleung-do.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e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이게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이거.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맞지네.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오.
2: 와. 그러니까 맛있었어.
1: No,
4: no,
1: I didn't
4: look at the map.
2: Yeah. I didn't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2: 승
0: 올라가요.
2: 예.
0: 네.
2: 끝났어요.
5: 끝났어.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와.
1: 이거 안
2: 아,
1: 아닌 거야.
2: 던지는. 짜렌.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답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2: 다음.
0: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비슷해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0: 파비앙.
2: 아, 이름부리는?
0: 정답은 오.
1: 아.
2: 아,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은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입니다. 정답 X.
2: 아!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4: 일본이 우리 언제 밖에서 우리 땅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 반장.
2: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7: Kind of a cool name.
6: That's a really cool
8: name. Actually, w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s.
7: Oh, really?
8: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3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1집 수록곡인 Get Away From Me라는 곡이랑 눈치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곡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출연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에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베이스 치는 박서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코러스, 뭐 피아노, 기타 등등 엔지니어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나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드럼 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민기는 마이크가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는 우리 기타리스트 이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보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윤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집 수록곡인 고상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고상이라는 곡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으셨고요. 특히 저기요라는 곡은 이제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와부와부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딱 둘러 계시니까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잘 들어주세요. 와부와부입니다.

0: 이제 3부와 함께했습니다. 아이, 라이, 소리 질러.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EICT Korea, which has introduced specialized adhesive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Also, we look into Shalom, which has made convenience food with large-scale freeze-drying facilities. And we explore KCC, a maker of hydraulic and pneumatic parts for automation faciliti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dhesives are substances that are used to join or attach small components of daily items, including smartphones or laptops. Aside from electrical goods, various types of adhesive products are used for special areas, including automotive and aerospace industries. EICT Korea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specialized technologies for the adhesive field. We take a deeper look int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EICT Korea, which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EICT Korea is located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patented skill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advanced materials market. Also, by building MES solution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firm has kept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2: 저희 EICT 코리아는 전기, 전자, 반도체 등의 산업용 특수 목적 접착제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약 20여 년 전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였던 특수 목적 접착제 분야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국내 첨단 소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adhesives that are used for special areas like electronic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are the main products. The products are used to precisely join or bond small parts. And the adhesiv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the areas which deal with tiny components. When applying UV rays and heat, the adhesives are hardened rapidly and it can strongly fix the materials. Therefore, the product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s of displays and optical parts.
3: EICT 코리아는 열경화, UV 경화, 하이브리드 경화 등의 다양한 경화, 하이브리드 경화란 UV 경화 후 접착력을 진행하는 제품으로 UV 경화를 통해 1차 접착력을 얻은 후 열경화를 통해 최종 접착력을 구현합니다. 열경화 공정 중 핵심 요소인 수축률을 최소화하여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The firm has manufactured the adhesive products by going through 8 different stages. It has developed and combined the unique raw materials with specialized performances. The raw materials are put into the facilities and they are mixed with the stirrers. Also, the viscosity level is measured and the materials are put into the containers according to the allocated capacity.
4: 생산 공정에 있어서 품질 극대화를 위해 첫째, 투입량, RPM, 온도, 시간 등 파라미터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둘째, 이물질 유입과 이력의 실시간 통제입니다. 필터링 공정과 함께 로트별 실시간 이력 추적을 운영하고 이상 발생 시 해당 로트를 즉시 격리하여 불량의 후공정 전이를 차단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품질 개선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전산화하고 SPC를 활용해 품질 편차를 지속적으로 분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EICT Korea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ineffective production stages. By connecting the production facilities like stirrers and filling machines with the MES solution, the firm has monitored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As a result, the defective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4: 저희 EICT는 ERP와 EMS를 연동하여 작업 지시를 자동화했고 교방기 및 저울 등 핵심 설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의 전 공정 로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 검사의 자동화와 SPC 기반 통계 분석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조 리드 타임을 10%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 불량률은 약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전공정 자동화와 AI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by constantl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stead of simply developing new products, it aims to implement leading-edge technologies. What is more, it has recently developed future material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eco-friendly technologies.
5: 저희 EICT 코리아 연구소에서는 60도 이하 저온에서도 빠르게 경화되는 접착제나 UV를 활용해 순간적으로 고정이 가능한 소재들을 개발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언더필 접착제나 이중경화 시스템을 통해 장기 내구성과 접착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 디스플레이용 광경화 실링 소재,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접착제처럼 미래 시장을

0: 대비한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its own technologies, the firm has brought innovation to Korea's adhesive market,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ed product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China and Taiwan. Also,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into the display area.
2: EIST 코리아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기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좋은 미래 신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유기 접착 소재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EICT Korea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ccumulating production skills and accelerating research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nd provided meals for extreme environments. Shalom has mainly produced convenience food, including Korean MREs or meals ready to eat and emergency food rations. By building a smart factory with large-size freeze-drying facilities and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We explore Shalom,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nvenience food market. Shalom is located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Convenience food has constantly gained recognition as premium and functional meal replacements. And Shalom has given a boost to the related industries.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had researches to keep the nutrients of its products and improv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1: Shalom은 2000년 법인 설립 이후 지난 26년간 오직 동결건조 한 길만을 걸어온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결건조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연의 맛과 향은 물론 영양소까지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 최첨단 공법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동결건조 식품 연구 개발을 선도하며 국내 최초의 컵밥 출시와 대기업 OEM, ODM 협업을 통해 즉석 식품 시장 성장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Korean MREs or meals ready to eat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and they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The raw materials can be prepared in a short amount of time, and the original texture of the ingredients have been maintained.
1: 저희 샬롬의 주력 제품인 동결건조 전투식량과 비상식량은 단순 식품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자연의 맛, 영양을 그대로 복원하는 첨단 식품 기술 제품입니다. 물만 부으면 갓 지은 밥의 식감과 언제로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냉동 및 레트로트 식품 대비 무게를 70% 이상 줄인 초경량 패키지입니다.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실제 비상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0: The firm has produced reliable food under hygienic conditions. The large-scale freeze-drying facilities of the company have obtained HACCP certification. The rapid freeze-drying technology can keep the freshness and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as well.
2: Shalom은 하루 10톤 규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급 동결건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하 40도씨 이하에서 원재료를 급속 동결한 후 수분을 승화시키는 최첨단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 영양, 색감까지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하며 복원 시에도 원재료 그대로의 식감과 품질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금속 선별과 엑스레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thanks to the intelligent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precise manufacturing process without errors. Also, it has strengthened hygiene and safety control.
3: 저희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제조 공정의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설비 간 실시간 연동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리드 타임을 대폭 단축함은 물론 품질 편차를 거의 제로화하여 고도화된 스마트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생산율은 147%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은 9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0: By gaining HACCP certification, Shalom has enhanced hygiene control and produced high-quality products. What is more, it has achieved patents with 5 different types of packages and built its own R&D center to develop leading-edge technologies.
4: 저희 기업부설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존 약 20분 정도 소요되던 건조 쌀의 복원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는 비상식량 복원 기술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복원하는 것을 넘어 짧은 시간 안에 원재료 맛과 식감을 본연의 상태처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담 연구진들이 샬롬의 R&D 역량을 총동원해 매진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간편식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ood, the company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lobal convenience food industry. It has maintained close partnerships with Korea's national institutes and large distributor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Shalom은 언제 어디서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비상식량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고도의 동결건조 기술을 뷰티 트렌드와 접목해 전 세계인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식품까지 샬롬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halom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nvenience food industry. And it is expected to lead the food culture in the near future.
5: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and automobiles can be manufactured with precise manufacturing skills and automation devices. What will be the major driving force of the cutting-edge industries? Hydraulic and pneumatic components have played a major role for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KCC has localized products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ed goods. And it has constantly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We look into KCC, which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KCC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and certifications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The firm has offered core driving solutions which can be applied to almost all of the manufacturing lines. Also, it has developed intelligent components that can provide precise operation of facilities and accurate data.
6: KCC 전공은 1992년 설립되어 공압 및 유압 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고객의 설비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 안정성과 납기 대응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Hydraulic and pneumatic cylinders, solenoid valves and air grippers are core el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automation facilities. Solenoid valve, which can decide the directions and timing of motions,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different types of valves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Also, it is connected to other elements and control the timing and motions of different types of machines.
7: 당사 밸브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응답 속도와 안정적인 작동 신뢰성입니다. 자동화 설비에서 밸브는 공정의 정밀도와 직결되는 핵심 부품인 만큼 반복 작동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품은 고내구성 설계를 통해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누설 최소화와 긴 수명을 기반으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설비 조건에 맞춰 적용 가능한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5: The production process is completed by going through the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The pre-test process is carried out under the actual using conditions, including different pressure levels, possible leaks, and repetitive works. Only the ones that pass strict standard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8: 당사의 생산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계, 가공, 조립, 검사 전 과정에 걸친 일관된 품질 관리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사는 공압 밸브, 유닛, 실린더, 공압 그리프와 같이 미세한 누설이나 반복 작동 오차가 제품 성능에 직결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By build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production efficiency. By collecting the data on facilities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 can detect possible errors in advance, so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9: 스마트 팩토리는 정밀한 자동화와 안정적인 제어 기술이 핵심인데 당사는 공압 제어 기술과 품질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공정 전반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설비에 센서를 적용해 압력과 동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 보전 시스템을 통해 설비 다운타임을 줄이고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5: With the aim of releasing more than 5 new products every year,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What is more, it has achieved a lot of patents and certifications as part of an effort to fulfill the global quality standards.
10: 당사는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능 고도화, 신뢰성 향상, 그리고 스마트화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압 밸브와 유닛, 그리퍼의 핵심 성능인 누설 저감, 응답 속도 향상, 내구성 개선을 위한 구조 설계 및 소재 최적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시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0: This time, the agency goes to find people who are alive. To identify the excavated remains, they need DNA samples from family members. They've excavated over 11,400 sets of remains so far, but they've only been able to reunite just 258 of them with their families.
1: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장성일 아버님 되시죠? 예, 예.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저 그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감수단의 박관식이라고 합니다. 고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 조남이 임자 삼자 순자님 맞으시잖아요. 아버님 이제 그 삼촌이니까 이제 그 삼촌 DNA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촌이네까지는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뭐 삼촌이면은 엄청 가까운 DNA죠. 어? 아닙니다. 이게 정식 군번 받으시고 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 He travels across the country tracing back information on fallen soldiers to find their families. But he says almost no one welcomes him when he first approaches them.
1: 여기 이제 여기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세요. 임채훈님. 네. 예. 이제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2: 이제 뭐 호적을 보여주기 알지. 네. 그 이제 의무도 모르고 뭐
1: 맞지.
2: 함자도 모르고 뭐 애삼소 말만 애삼소 들었지.
1: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고 이제 이성희님 이분이 이제 이성희.
2: 들어가시죠.
1: 예.
0: He couldn't remember the name of his uncle who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1: 서울 입회로 이제 모셔져 계세요.
2: 서울 대신 저는 아무 중국을 이래 미량하다고 그 브로커가 그때 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우리 여기 전사했다 소문 나 생전에 처음 듣는데
1: 그때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육군본부에도 전사 명령이 명확하게 나 계시고 현충원에도 위패로 이제 딱 그 군번하고 이제 성함 모셔져 계시고.
0: There have been many scammers who took advantag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children or siblings. Team leader Park Kwan-sik, who has been working on the inquiry team for 13 years, knows this well. As a result, the work has been harder for the inquiry team because they have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 in pers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is essential to identifying the names of the approximately 11,000 fallen soldiers temporarily placed at headquarters.
1: 이수림님이 옛날에 여기 철호 계셨네요. 이수림님.
3: 아,
0: He tracked down a nephew of a fallen soldier and is now collecting his DNA sample.
3: 그 선전은?
0: This is much easier and simpler than a COVID-19 test.
4: 내가 양자로 그 집안에 막 이때 가지고 양자로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9.19일제로 지나고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이게 만일에 뭐 삼촌을 참 찾게 된다면은 내로서는 삼촌 조카로서 내가 뭐 지금까지도 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지. 잘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Many close relatives who could help identify the fallen soldier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away. So the inquiry team is always anxious.
5: 그래도 오늘 어떻게 좀 다녀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처음 같이 해서 그런데
6: 굉장히 럭키합니다.
5: 럭키한 거예요?
6: 네, 유가족분들이 뭐 전화 통화에는 조금 그 길어졌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 받아주시고 그래도 수긍해주시고 일단은 와 보라고 하니까 뭐 과정 보셔서 알겠지만 막상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바뀌시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의심하셔서 차단 걸어버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도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힘든데.
0: Today is a day to be grateful.
1: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0: As people are answering his calls and aren't turning him away at the door.
1: 6.25 때 이제 전사하신 이제 외삼촌 때문에
2: 예.
1: 좀 찾아뵀습니다.
2: 전사님 아닌 걸 하나 모르는데.
1: 아.
2: 그 형님도 그렇잖아요.
1: 본적지가 이제 이제 내서 중리
2: 예.
1: 1264
2: 신평.
1: 예. 네, 여기 이제 여기신데
2: 예.
1: 그때 이제
0: Mr. Chang Young-gyu's family heard his uncle had been taken prisoner and abducted to North Korea. They received a notification of his death, but assumed it was a mistake due to the chaos of the war.
2: 전에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연변에서 왔다는 일 왔다는 그 사람 외삼촌이 그 살아 계시다고. 그때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1: 그리고 형님 말씀은 이제 그때 외갓집 분들이 어떻게 돈을 해갖고 뭐 이렇게 모아서 줬다고.
2: 아 맞아요.
1: 네, 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연변까지 왔다 왔잖아요.
1: 아 어디요?
2: 연변.
1: 연변까지요?
2: 예.
1: 근데 뭐 못 만났죠 결국은.
2: 그래 맞아요.
0: How would he meet someone who was dead? The scammer exploited his desire to believe his uncle was still alive. But now, science takes over. A DNA test can accurately identify relatives up to the fifth degree kinship.
7: 가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식별력을 높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NGS를 이용한 SNP 분석은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혹은 만 단위까지 유전자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식별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0: Until a few years ago, they could only confirm relationships up to third degree kinships. But immediate family members are becoming fewer, and after so many years, the genetic information left in the remains is likely incomplete. New methods allow for the confi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even with minimal genetic informa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ind even distant relatives who seem to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me. With the expectation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y are currently collecting DNA samples to expand the search up to eighth degree kinships. Anyone could be a match. 290 on Qingmyeongsan Mountain in Yeoncheon, 5 weeks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ow is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progressing? The excavation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bu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mains discovered, the excavation schedule has been extended. The soldiers carrying snacks look quite accustomed to the site. Thanks to their efforts, the traces of a war that straddled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have been fully revealed. This is a cave-like trench dug deep into the ground, resembling an anthill. Although originally built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our troops also used it, so they don't know who might be found inside.
8: 동굴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미군의 폭격이 엄청 강화되고 하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막으면은 피해를 많이 보니 동굴형 갱동화 진지를 만들어서 폭격에 대비 후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가서 개인호랑 교통호로 나가서 싸워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고 아까 저희가 넘어왔던 쪽.
1: 아, 그 밑하고 여기하고?
8: 네,
1: 아.
8: 그쪽이 한 두 개 지역입니다.
1: 아.
8: 구역은 D고. 저쪽은 A라는 구역으로 해서 A, B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0: Starting today, they plan to continue excavating on one side while beginning to recover the remains unearthed so far on the other.
8: 자세가 이겁니다. 확실히 이게 자세 또 해야 돼요?
9: 거꾸로 거꾸로. 엎어져 있. 아마 이렇게 엎어져 있어서 밑에 드러낸 밑에 단추.
8: 전체적인 형상을 봤을 때는 안면부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 약간 이 뒤집어진 약간 슬라이딩처럼 나온 것 같고 감식관에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때 골절을 봤지 않습니까?
9: 네.
8: 감식관께서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9: 네, 네. 골절이 많고
8: 네. 1, 2번 요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 요거 기점만 딱 되면은 요것만 살짝만 들어보면은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10: 맞아, 이번까지만 떠도. 네.
0: To ensure even the smallest bone is retrieved without damage, they carefully brush each one out of the ground and brush off the soil. Private Kim Kyudon, who was a complete novice, seems to have become quite skilled over the past 5 weeks. Once all the remains have been removed, they wrap each part individually in hanji paper. The carefully wrapped remains are placed in royal foxglove wood coffins. Since they are honoring the fallen heroes, they observe the utmost respec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The coffins containing the remains are wrapped in the Taegukgi flag, and a simple memorial service is held on site. Today, they recovered the remains of two soldiers. Every step they take is part of the journey for these remains, buried in the mountains and fields for over 70 years, to find their names and return to their families. The remains are now being transport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agency for identification.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2: 저는 온앤오프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2: 바로 성수입니다.
1: 성수입니다.
2: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1: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맞아요.
1: 브랜드들이. 그쵸?
2: 맞습니다. 네. 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1: 어떻게 효진이 형.
2: 그쵸?
1: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2: 그쵸?
1: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2: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1: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라고 했죠. 예.
2: 또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2: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2: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저희 YC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네,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C라고 하고.
1: 네,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그러면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드시는데요?
2: 저는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그럼
0: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응 갑니다. 반응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0: 태양 방법.
2: 10시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JYP.
2: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부끄러워가지고.
0: 부끄러워요. 오! 진짜? 이거 뭐야?
2: 노연출.
0: 아, 진짜로?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퍼스트 리얼 상황?
0: 아, 그렇죠.
2: 성동이에요?
0: 저도.
1: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이게 악차네요.
3: 되게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그걸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2: 그래요.
1: 죄송합니다.
2: 슬기마다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했던
1: 제품.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정체가 뭐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온앤 오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3: 지금.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아, 동생 계정. 아,
3: 여?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 한 번만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요.
1: 또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0: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맨즈 뷰티니까 또 이제 맨즈 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아,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쵸.
0: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1: 그쵸. 잠시만.
0: 아, 네,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0: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또 K뷰티를 또 위해서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4: 아, 네네.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저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우,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업종이 너무 좋으신데요?
4: 아, 진짜.
1: 어. 아,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아.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렌즈 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0: 좋아요.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아.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0: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0: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0: 아 선크림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4: 비비. 아,
0: 비비.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아 이제 오브제 쓰고 아, 있습니다.
0: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1: 물세안 안 좋다.
0: 아니 안 좋다는 건 아는데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0: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오, 있어요. 루틴.
0: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0: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
0: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4: 네. 네.
1: 또, 파이팅 합시다.
0: 네,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1: 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4: 네.
0: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0: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0: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5: 아, 네네네.
0: 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아,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0: 직장.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5: 여기가 직장.
0: 아,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네. 렌즈 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렌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5: 네.
0: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5: 그 립 관련된 거.
1: 립
0: 어떤 거?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5: 브레이라고.
1: 브레이.
5: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 뷰티겠죠?
5: 네, K 뷰티.
1: 브레이.
5: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았어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5: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혹시 렌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5: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5: 네. 간단하게 제품입니다.
0: 이쁘다. 네.
5: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5: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5: 네.
0: 내추럴함.
5: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5: 네,
0: 별점이나
5: 순위나
0: 이런 걸로?
5: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결국엔 렌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5: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0: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수하면 팝업인데.
0: 뭐야, 이 K...
1: K 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0: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게 아까운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오.
1: 향이 너무 좋고.
5: 우와!
1: 우와! 색이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BT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1: 색감도
5: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1: 자기의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0: 아, 어? 이거 뭐야?
1: 한국 그 향수인가봐요.
6: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 안녕하세요.
6: 워리어라는 네, 향수요. 네. 시트러스랑 샌달우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0: 오,
6: 자, 7시간
0: 오, 일곱 시간이요?
6: 오,
0: 오, 오, 되게
1: 워리어랑 잘 어울리네요.
6: 감사합니다.
1: 네.
0: 어? 좀 좋아요.
1: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0: 낙이냐고.
1: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1: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브랜드라는 거야.
0: 그러니까.
1: 쭈꾹쭈꾹쭈꾹쭈꾹.
7: 일단 이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이용하시고 마음껏 푸시고 10초 후에 이외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1: 아, 진짜요?
0: 오케이.
7: 준비되셨나요?
0: 네, 좋습니다.
7: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아 잠시만요.
7: 아직
1: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7: 여유 되고 4, 3, 2, 1.
0: 이게 뭐야?
7: 거기까지.
0: 좋습니다.
7: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0: 예?
7: 이것도 패디팁.
0: 이게 뭔 일이래?
1: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빠져나오는데 뭔가 이상한데?
0: 이 시스템이. No. 오.
1: 할 말이 없네요.
0: 네? 네, 좋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가져가는 거예요?
7: 그럼? 그럼요.
0: 가져가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0: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 야, 괜찮다.
0: 나쁘지 않다.
1: 또 와이어스는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0: 네, 송아지 눈.
1: 잘 어울리겠네.
0: 예. 야.
1: 야,
0: 좋다.
1: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0: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파워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1: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0: 와우.
1: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0: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1: 맞아요.
0: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1: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예.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리얼하게. 자,
1: 첫 번째 리뷰템.
0: 짜잔.
1: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0: 와우.
1: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0: 맞죠.
1: 뭐였어요?
0: 남자는
1: 그렇죠.
0: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1: 이야.
0: 이야.
1: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0: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1: 그렇죠.
0: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1: 그렇죠.
0: 뭔 말이에요?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0: 네.
1: 자외선 차단제에는
0: 네.
1: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1: 맞아요.
0: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1: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0: 아, 그럼요.
1: 자, 개봉해주세요.
0: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1: 네, 그만.
0: 아, 그만.
1: 선크림 치고 그냥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0: 오, 완전 물인데?
1: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0: 아, 미안해요.
1: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백등에서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네.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8: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1: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8: 아, 그럼요.
1: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8: 그 테스트?
1: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아,
8: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1: 사이언스, 완전.
8: 네.
1: 짜란.
8: 짜란. 사이언스.
1: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8: 제가 그대로 그다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1: 괜히 못 붙을 네.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8: 네.
1: 자, 뿌릴게요.
8: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1: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8: 리얼
1: 투쓰리.
8: 오, 아니 이렇게 붙지 않아.
1: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8: 과학 테스트 끝. 우린
1: 깔끔했어.
8: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저 만족스럽습니다.
8: 제가 원래 선글라스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1: 맞아요,
8: 제품이지
1: 맞아요.
8: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8: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거 챙기세요.
8: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다음은 이제
8: 네.
1: 색조로 가봅시다.
8: 아우!
1: 짜란!
8: 짜란!
1: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8: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8: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1: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8: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1: 꾸안꾸.
8: 게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 듯한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1: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8: 맞아요.
1: 자신감이 넘칩니다.
8: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쵸.
1: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8: 네.
1: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8: 네.
1: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8: 네.
1: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8: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 리뷰를 위해서.
1: 제가 아, 뭘 덜 합니까?
8: 저...
1: 야, 오, 오, 오.
8: 오!
1: 괜찮다.
8: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1: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8: 네.
1: 제가 느꼈을 때는
8: 네.
1: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8: 맞아요.
1: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썼...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8: 아,
1: 어, 네.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8: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8: 네.
1: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8: 스며들었어요.
1: 진짜 톤 보정이 살짝
8: 네.
1: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8: 맞아요.
1: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8: 네.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8: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1: 해요?
8: 어.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 자
8: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 와. 완벽.
1: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8: 아,
1: 눌러봐야 돼.
8: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1: 됐어. 이렇게 하죠. 자, 하나.
8: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1: 야,
8: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8: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8: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8: 어,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카드.
8: 네.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1: 어, 맞아,
8: 제품들
1: 맞아.
8: 많이 없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어, 괜찮은데?
8: 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어.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8: 네.
1: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8: 네.
1: 그럼 뭡니까?
8: 입줄?
1: 입줄이 뭐야?
8: 입줄?
1: 색조 한 스푼 가야죠.
8: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죠.
1: 맞습니다.
8: 맞습니다.
1: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8: 아, 맞아요.
1: 바로 브레이브 씬 글로우 틴트.
8: 네. 이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8: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1: 맞아요. 맞아요.
8: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또 이 틴트에 지금 보면은 하루 종일
8: 네.
1: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8: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 24시간이
1: 그쵸.
8: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8: 형 입술로예요?
1: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딥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8: 딥술로?
1: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 볼펜 같이 생겼어.
8: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오.
1: 와요.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8: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무향입니다.
8: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해보고 해봅시다.
1: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8: 네.

0: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BT 원앤오플 위해서 입술 치웠습니다 방송을 하는 거.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요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네. 나다가 네.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네.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1: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0: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네.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1: 맞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네. 24시간 유지되면은 오?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1: 없어요.
0: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1: 네, 맛 있으면 안 됩니다. 네.
0: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1: 어디 갔냐?
0: 주머니 가져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절도했잖아, 너가.
1: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0: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1: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0: 아, 그러세요.
1: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0: 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오?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1: 왜죠?
0: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네.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오.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1: 맞습니다.
0: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자, 가겠습니다.
1: 네.
0: 이제 착착착이야.
1: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0: 아,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거 하는 거지.
1: 맞지요.
0: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1: 뭔데요?
0: 말해줄 수 없죠. 무슨데?
1: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0: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바르는데?
2: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0: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준전아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나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오브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일단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거 같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1: 그걸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바로 해. 뭐야 배우니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미가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털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감 피부 1등선. 오. 그리고 내 사진. 오.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쓸어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는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

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댐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우리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이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줘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약간 진득한 느낌.
1: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졸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 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소배기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이제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다리 싸가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 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이거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무 섞은 거를 또한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 무스로 하지요. 가을 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되고 보름에 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고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서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거 이제 얻어만 먹었지.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이제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캔 놓고 또 요거 한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캐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요. 이게 쳐져요.

이거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찾아가지고 안 익도 안 해. 아끼발이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밭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찾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디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빠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이니까 자로 해주는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눌러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바닥이 안 보여야지. 이건 무가 이제 무가 숨이 죽으니까 얇아져요.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니.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을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안 붙어. 두껍게

0: 하냐고.
1: 그날 떴던 많이 아저씨들
0: 3시간에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저녁을 이게 지금 산에 가서 말 이제 9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지고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여자들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2: 밥은 일찍 해 먹고.
3: 네.
2: 밥은 4시경에나 3시경에 빠져서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2: 쌀액이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떡도 쌀액도 많이 빼고 먹었지.
4: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수떡.
5: 제주도 갈 때?
1: 제주도 갈 때?
4: 옛날에.
5: 제주도 갈 때 무수떡을
4: 많이 갔어.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5: 20년 전에 저 제주도 갔죠.
1: 20년 만에
4: 그 스탕도 해가지고 왔어. 무수떡 한 거지.
1: 그때 무수떡 해가지고 왔어. 40년은 됐어요. 40년.
4: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2: 40년은 됐을겨.
6: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4: 돼지 잡아가지고.
6: 우리는 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7: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렇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리고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이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살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4: 넘어서 이제 주걱이로 했는데
8: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9: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10: 맛있어요.
9: 무는 다 익었어요?
8: 네. 접시끈이야?
9: 반이 맞아? 안 맞아.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0: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1: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3: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1: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4: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5: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6: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7: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8: K-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1: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3: 지역 카페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1: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0: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1: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Yi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9: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1: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9: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1: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0: 일하러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0: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ee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3: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1: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Co's P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eigh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fif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11: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1: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12: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11: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1: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ee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13: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1: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12: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ee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ee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4: Thank you so much.
15: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16: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eacemaker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to reach agreements that do not negatively impa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Korea-U.S. Defense Alliance, Seoul pledged increased amount in cost sharing and pushe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thin the Yi administration's term.
17: 자꾸 우리가 무슨 외부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1: Time and again, efforts to deploy Korean-made nuclear-powered submarines came up short due to opposition from the U.S. But the Yi administration delivered results again and also paved the way to gain approval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purposes.
13: 안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17: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1: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18: 시골 또 10가지 모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19: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20: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12: 남북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0: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민주주의를 경계함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1: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2: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3: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명태는 다 넣으셔야 해. 일본산은 그때 그러고는 일본산은 요새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본산은 그리고 얼린 거 안 들어와요. 다 냉동 생물로 들어와요. 얼음 쳐가지고. 예, 찌개용으로 사가요. 저걸 포떠가지고 해거리를 쓸어가지고 냉면회로 여름에는 엄청 많이 나가요. 한경도 할머니들은 저거 또 통째로 갔다가 순대도 만들고 저거 갔다가 그 조밥 넣고 식혜도 하고 이러는데 껍질로도 해요.
1: 명태 껍데기 채나물. 저는 명태 껍데기 채나물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러시냐면 우쁘다. 이게 우습다는 얘기예요. 우쁘다가 이북말로. 근데 명태 무를 채를 썰어서 해 먹는데 그건 채나물로 들어가지 않고 두 모녀가 억신각신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를 아니 무 넣고 채나물을 했으니까 채나물이지. 이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채나물이고 네 명태 껍질 식혜라고도 해요. 이거 무하고 밥이 들어가야 무하고 밥도 궁합이 맞아요. 그러면서 명태 껍질이 들어가고 또 파가 들어가고 고춧가루 밥을 콩 감자 수수 이렇게 찹쌀 보리 이런 거를 오곡을 해가지고 갈아서 넣어요. 왜냐하면 보리에 대한 숙성 과정이 다르고 찹쌀에 대한 숙성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을 해서 넣어요. 아, 요즘 명태 시장에 가면은 팔아요. 그런데 생걸로 하게 되면은 비린내가 엄청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독하게 말란 걸로 했어요. 여기도 잘라내야 돼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가요. 여기가 살이 굉장히 예, 가슴살이라고 하고 넥타이라고 하는데 참치나 이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살이

국어라고 일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국어가 아니지. 이 모든 음식이든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좀 어려워도 만들고 나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명태를 여기만 잡았어요. 네, 머리만.